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이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나에게 필요한 절제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먹는 음식에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소비일 수도 있고, 쉴 새 없이 손이 가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과 비교의 습관일 수도 있고, 가만 생각해 보면 절제는 삶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일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사랑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이혜원의 내가 산을 향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세요. 오늘의 한 말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아멘. 네, 출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5503님, 9918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 네. 0827님 오셨고요. 또 5226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는 목요일 아침, 그렇게 더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916님, 7238님, 0691님, 2115님, 0115님, 1667님, 7356님, 절제로 복된 목요일 오늘 되십시오. 라고. 2042님 오셨고, 6481님, 또 7978님, 2061님, 9140님 오셨어요. 9898님, 9992님, 5941님, 오늘도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 보내주셨어요. 8968님, 사랑의 드란 함께합니다. 또 0296님, 4295님, 5950님, 8918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네, 제 얼굴에 빛이 나요. 오늘의 한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4593님 한 말씀, 2841님도 또 8918님도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 네, 3225님 저 물류센터 면접 합격했어요. 5월 26일 입사합니다. 입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고백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언 15장 13절의 오늘의 한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0: 좋은 화장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마음이죠.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감사가 넘치면 눈빛이 살아나고, 그런데 반대로 근심이 깊어지면 아무리 웃어보려고 해도 그 무게가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한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단순히 기분 좋은 조증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오는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거울 볼 때 얼굴만 살피지 마시고요. 내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표정, 말, 그리고 삶 전체를 빛나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든든하게 우리의 백이 있습니다.
1: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27분 4초 넘어서고 있어요. 사랑의 뜨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말씀,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하나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기쁨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먼저 찾아오는 은혜인 것 같아요.

김순영 김현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예람 워십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전득한 목사님의 칼럼 전해드릴게요.

0: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우리 지역에 살러온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시는 가플리징교회 전득안 목사님께서는 지금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대신 칼럼은 전해주고 가셨어요.
1: 우리 곁의 이주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의 믿는 바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과 신학의 도도한 흐름 속에는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게 바라보는 위대한 핵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세상적인 업적이나 조건에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이마고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더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그 인간 창조의 모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목적과 시작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동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함 앞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장애가 있든 없든 배움의 깊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국적과 인종, 언어와 문화, 심지어 현재의 종교가 다를지라도 인간이 부여받은 존엄성과 아름다움에는 결코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피조세계를 대리통치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존귀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큰지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시편 8장 4절의 고백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유창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아시아 오지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이나 무슬림까지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20, 30년 사이에 급격한 세계화를 겪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민족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국민적 결속을 위해 필요한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고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면 우리 민족 역시 단일 혈통이 아니라 남방 해양 민족과 북방 유목 민족 등 다양한 DNA가 섞여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우리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처럼 고립되어서 오랜 시간 이웃나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 결과 나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무의식 중에 경계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에 순종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인간 존재의 소중함이라는 성경적 의식을 은연 중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혹은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는 실수를 범하곤 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280만 명이 넘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과 제외 동포들이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선교를 넘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나 교회 의자에 앉혀야 할 숫자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분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시작이자 정신이며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 곁에 온 이주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으로 그리고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한 말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받아가시고 우물정 0153번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나 기뻐하리 사랑해드란 1부 끝 찬양입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0: 캔송 키즈의 선한 능력으로 사랑했더란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에서는 이주민 선교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랜 시간 튀니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현재는 경기도 빛의 집 센터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안드레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도 하시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중 15년 전에 귀국하였고요. 3년 반 전에 빛의 집 베이트 누르를 개원하여서 국내에 거주하는 10개국 아랍 이주 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0: 지금 빛의 집 센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 네, 실제로는 아랍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부러 교회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랍어로 베이트 누르 빛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빛이 마음껏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네. 아랍어 예배를 드리고

0: 있고 한국어를 강의하고 또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성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무슬림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0: 예, 제가 그간 17년간 살았던 땅이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이었고 또 귀국할 때가 아랍의 봄 2011년 제스민 혁명 어간이었습니다.
1: 네.
0: 그 혁명으로 인해 아랍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의 경제가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이 잘 사는 우리나라에까지 아랍인들 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아랍 무슬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 네, 한국 교회는 사실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오해도 있고요.
0: 예.
1: 선교사님께서 만난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눠주세요.
0: 사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이 몰려온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슬람을 무서워하고 무슬림을 두려워하게 하는 흐름, 즉 이슬람 포비아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무슬림은 모두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손님 접대를 좋아하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러니까 참으로 소박하고 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죠.
1: 네. 아니 선교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들도 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0: 예.
1: 복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얘기인데
0: 예.
1: 이번에 열게 되신 선교대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 명칭이 예. 재밌어요. 열무김치.
0: 예, 열무김치입니다. 예.
1: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0: 예, 열무김치는 다음의 줄임말입니다. 열방에서 온 무슬림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김치.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K 영어로 K하고 CH로 끝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코리안 처치 K로 시작해서 CH로 끝나서 결국은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또 보안도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예.
1: 정말 센스 있게 대회 명칭을 잘 지으셨네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 어느 정도 규모예요?
0: 예, 2026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국내 이주민 숫자가 약 287만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 되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 아, 30만 명 정도?
0: 예, 예.
1: 예전에는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야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를 준다 보세요?
0: 그래서 이러한 변화한 이 세대를 선교계에서는 문 밖의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내 집 문만 열고 바깥에 나가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타문화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시대를 반영한 말이지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이주민들을 떼어놓아서 생각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1: 네, 문 밖의 선교 시대라는 말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0: 예.
1: 국내 무슬림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0: 아까 그 30만 명은 사실 우리나라 이주민의 10% 정도인 소수입니다. 소수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거짓에 빠진 불쌍한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환대하고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이 무슬림 선교가 참 웬만해서는 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0: 예. 예.
1: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랜 시간 인내하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런즉 심느냐 물짓느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냐 물짓느니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요.
1: 인내.
0: 예.
1: 그래요. 그러면 실제 한국에서 예수님을 예. 믿게 된 아랍인들의 간증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개 좀 예. 해주세요.
0: 저는 북아프리카에서 아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다가 비자를 받지 못해서 긴급하게 철수한 경우예요. 베이트누르에서는 그런데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50세 형제 하나는 35년 전에 구보로섬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을 들었습니다. 극동 방송.

0: 와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태원에서 전도를 받았던 이 형제가 친구 따라 저희 센터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까지 내린 경우가 떠오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기나긴 나의 여행은 끝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했거든요.
1: 네. 이 광주 땅, 호남 땅에도 참 많은 무슬림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0: 예.
1: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0: 예. 결국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되는 성육신적인 삶. 어느 이슬람 학자는 하찮은 친절 행위라 비하했던 기독교인의 사랑 담긴 섬김이야말로 이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봅니다.
1: 네, 사랑 담긴 섬김.
0: 예.
1: 그렇다면 좀 막연하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런지 실천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0: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 히잡을 쓴 여성들이나 코수염을 기른 남성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카페에서 같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들을 내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나도 그들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고 내 안방문을 열어주는 것이네요.
0: 예.
1: 네, 이번에 열리는 2026 열무김치 세미나 어떤 취지로 준비하고 계세요?
0: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고 이미 우리의 이웃으로 와 있는 이들을 신뢰하고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와 또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0: 예, 결국 열무김치를 함께 담그지 않으실래요? 라는 이런 초청 문구죠. 그래서 네 개의 강의 내용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0: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에는 지상 명령에는 당연히 무슬림 사랑이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방법론. 세 번째는 그 무슬림들의 아내들 또 여성들 또 자녀들을 어떻게 또 만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국내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우리 담임이 선교사님이 직접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1: 듣기만 해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네요.
0: 예.
1: 특별히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대상들이 있으세요?
0: 예. 광주 지방 참 멀리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줌 송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무슬림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네, 이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 방송을 듣게 하신 누군가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안내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해 주세요.
0: 예, 일정은 2026년 이제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도 어떻게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아니요. 방송사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0: 방송국으로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 참여 신청 링크하고 연락처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0: 장소는 서울에는 3.1교회 비전센터인 그라운드 3.1입니다. 남영역 서울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1: 네. 선교사님 지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0: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원래 1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참석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대면 참석자는 6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줌 송출 비대면까지 하면 100여 명 정도 이상 참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방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줌으로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무슬림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0: 그동안에 다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다 하셨던 분들, 우리 열무김치 회원 전원이 강사 전원이 다 열무김치 회원들입니다.
1: 네, 그래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국내 거주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약하면 이슬람을 두려워하게

0: 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하고 개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해야만 교회가 힘차게 무슬림을 포함한 이웃들을 포용하고 환대하고 섬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개교회 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제가 선교사님과 짧은 시간 인터뷰하면서 선교사님 음성에 빛이 있음을 느낍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확하게 그 영혼에 꽂히게 하는 그런 영적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선교사님은 네. 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오늘의 사역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예, 또 예. 쉽지 않는 열정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0: 저는 고3 때까지 믿지 않냐는 부모님에게 매 맞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2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열심에 있었던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아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2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시간 이후로 성경이 없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겠어요?
0: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1: 네. 무슬림들을 향한 열정. 변치 않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0: 예, 당연히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제가 기도편지에 항상 지금까지 36년 동안의 기도편지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선교사의 삶을 즐기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1: 네, 그 즐거움이 음성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 마지막으로 광주와 예. 호남 지역 성도님들에게 이 초청의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가난했던 우리 조선시대 후기와 또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호남지역에 사실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해외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제가 몇몇 또 이렇게 박물관 통해서 확인도 했고요. 이제는 우리 땅에 찾아온 이주민 특히 테러리스트라고만 알고 있는 무슬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복음까지 전하는 우리 광주와 호남 지역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안드레 선교사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열무김치 세미나가 열립니다. 국내 거주 무슬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고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3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열무김치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드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랑의 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으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성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잖아요. 저 우리 성들 모두가 시온산에 14만 4천에 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면 특히 요한 사도 당시의 이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성도는 끝없는 사탄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라지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그 큰 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어떤 특별한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그 환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신앙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그 사탄이 분을 내면서 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한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교회를 해치게는 못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을 주관하면서 땅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노골적인 인본주의 혁명 바로 불란서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배경은 중세의 타락한 카톨릭교회의 교권주의 그리고 그의 시종이 되었던 유럽의 이 절대주의 왕정이었습니다. 그의 방위를 내며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율성 등을 내세우며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프랑스 혁명력을 만든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력을 만들어서 기존의 7일, 7일, 뭐라 그래요? 텀에, 7일에 한 주간을 없애버리고 한 달을 10일 구간의 세 주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데카드라고 하는 10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난 그 10일째 된 날, 이 데카드 휴일로 삼아 기존의 주일을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소련도 마찬가지 정확히는 스탈린 시대입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에 1929년부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연속 노동 주간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노동자를 여러 개 조로 나누어서 4일을 이루고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데 그게 쉼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기대했던 생산성이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생활의 붕괴로 노동자의 불만만 야기되자 1931년부터 다시 7일 한 주간, 6일 한 주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 역시 뭐였어요? 주일 예배와 가족들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그런 무신론적, 반신론적 시도는 시대와 지역을 막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 그런 사탄적 시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요즘 주 5일째는 완전히 정착이 되고 이제는 주 4일째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게 뭐예요? 여행문화, 캠핑문화 아닙니까?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걸리면 대체 공휴일에 의해서 연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물론 저도 좋아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오직 주일 성수와 신앙 생활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 너무나 영약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처럼의 연휴인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러니 이번에만 꼭 눈 감고 이번에만 그렇게 해도 돼. 여행 다녀와 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권이라 미명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동성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그것이 죄라고 강단에 선포하면 왜 우리의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권이란 미명하에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세상 항상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보면 일제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그와 같은 사탄이 제시하는 인본주의적 세속적인 주의적인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 그런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성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 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시온산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 시온산.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이 시온산이 어디예요? 본래의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아서 이 다윗성으로 삼았던 지금 예루살렘의 동남쪽 능선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오르내 타작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 시온산 북쪽에 서 있는 그 모리아산 성전산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광범위하게 꼭 남쪽 능성만 가리켜서 이 시온산이라 하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이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다스리는 거룩한 토성 그것이 바로 이 시온의 의미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게 뭐예요? 시온의 꿈,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반드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세웠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 객관적으로 맞아요. 이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온은 이 땅의 어느 한 곳의 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시온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실 메시아 왕을 세우시는 자리를 가리켜 시온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곳이 시온이고요.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완성된 곳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 시온이고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나님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시온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씀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성경이 시온이라고 하는 정말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명칭이 바로 이 시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항상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은 자기들의 집단지를 시온이라고 주장하지요. 옛날 전도관 박태선은 덕소 소사 등의 소위 말하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여기가 마지막 날의 시온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신천지도 자기들을 옛날 명칭 시온 뭐 성경 뭐라고 그랬죠? 무료 성경원 시온이라는 말로 이 외국에 나갈 때는 자기들의 집단 시온이라는 시온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상홍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곳이 시온인데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새 언약 절기를 지키는 자기들의 집단이 시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자기들 집단 시온으로 주장하는 이단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몰몽교입니다. 몰몽교는 자기들 교파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처음 계시를 받았던 미주리주에 있는 잭슨 카운티에 이렇게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성 앞으로 여기에 시온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몰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시온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생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온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루게 될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바로 본문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만 4천 9만 하인 백성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표식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아무리 이 말을 펼쳐 거기에 하나님 이름 쓴 거 안 나와요. 666이 물리적인 표시가 아니라 그 사상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 이것은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뭘 보면 이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내 사상과 생각이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인가? 내 인격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 증거를 우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내 생각과 삶이 거기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1절에 또 내가 보니라고 그랬죠. 요한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 1절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탄 자들, 그 검고를 탄 것, 굉장히 여러분 큰 폭포 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탄 것 같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귀에 들려온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지만 한편으로 아름다웠던, 뭐예요? 영광스러웠다는 거, 영광스러웠다는 거. 무슨 소리가 그랬는가 하면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도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을 부르는 찬양의 소리, 새 노래의 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거. 재밌는 것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의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찬송을 배워서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이발소가,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아파트 뒤쪽 있는데 이발소 사장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발소 앞에 조만 집에 그냥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 개척교회에서 계속 찬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발소에 갔다 하는 시가 그래요. 아, 참 목사님 이거 참 신기하다고. 뭐가 신기하냐? 계속 들으니까 그런지 자기 입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온다는 거. 이 말할 때마다 자기 입에서도 찬송. 이게 참 무섭다고 그래요. 세상에선 그래요. 꼬맞지 못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찬송을 배워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노래는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4절과 5절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구체적인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내가 아세요. 가장 먼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처녀성, 총각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지요? 성령 어디에서도 이 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고 남자 성도들만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남녀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적인 어떤 순결 상태, 육체적인 독신 상태를 의미해

이건 영적인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5절에 가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하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그랬거든요. 또 19장 2절을 보면 그의 심판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음녀인데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교회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건 다 이단의 허술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뭐예요? 성경에 자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와 호세아서인데 아가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는 이 하나님만 섬기냐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냐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 가서 음란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그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는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우상과 잡신을 함께 섬기고 예수 믿는다면서 점치고 사주 보고 연초면 의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뭐 본다고 그래? 토정 비결 보고 전혀 관심 없는 척하면서 신문에 나 있는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내리신 우상의 정의를 거의 매주 인용하게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한 책에서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물질, 가족과 같은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질, 권세, 인기.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하지 않았어요? 하늘 버리고 그런 것들을 쫓는 게 음란한 일, 여자에게 여자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미워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고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든 타락한 세상 자체와 거짓 종교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고 따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낸 방법인 거예요. 14만 4천 그런 음란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한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요. 어떤 삶의 상황,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따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한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취 있고 편하고 부여와 성공이 있고 즐거운 길로만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이 신앙이라 아주 풍성한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부유와 성공, 쾌락 같은 세속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신앙이란 광야의 길이고 혼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아주 많은 희생과 성공과 헌신이 요구된 길입니다.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갈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정의한다면 신앙은 따라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자주 그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미 결정한 저의 길이 있거든요. 제가 이미 제 인생에 대해서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따라오시면서 그것만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원은 그것들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린 양에게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 가운데로 들어간 것과 같고 물 가운데로 들어간 것과 같을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갈 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성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꼭 그렇게 제안해서 해석할 필요, 왜냐하면 이것은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었습니다.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나 이제 뭐라고 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이 세대 가운데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이탈한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관자고 모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꾸미고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의 문맥 가운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예요? 거짓은 짐승과 거짓은 이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의 우상을 진리처럼 꾸며낸 모든 사상과 삶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아무리 사탄이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미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뒤를 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대 거룩해 진 신물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대 끝없는 거룩을 향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되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많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된 가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0: 물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자기를 잘 지켜서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에 14만 4천에 속하여서 언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은요,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이나 환경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구했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는 마지막 말씀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베스는 이름처럼 고통과 아픈 배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과거의 상처나 환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습니다.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영향력과 사명의 자리까지 넓혀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좁아지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요, 새로운 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마침내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멘.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벗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요,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성을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인성을 회복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묵상하는 지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 책임의식과 청지기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사람들은 오늘도 체면신앙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 증명해야 되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아프고 멍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은혜의 신앙에 붙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시간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가난도 질병도 상처도 고독도 외로움도 아픔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개척자, 기백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397번님, 긴급 기도를 올립니다. 대전 폭발 사고로 집사님 아들 문현웅 심한 화상을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강제 수면 중이고요, 이제 관을 통하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전신 화상을 입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최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능하신 아버지,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편하고 쉬운 길만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생각밖의 대전 폭발 사고로 집사님 아들 문현웅 심한 화상을 입어 참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제 수면 중이라고 합니다. 관을 통해서 식사를 갓 시작했다고 합니다. 77%의 전신 화상을 입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꼭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근육,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무엇보다도 치료와 의사의 도움,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 약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하나님 후유증 없이 치료되고 완치되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금 온 식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한 후유증 없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얼마나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염려하고 있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찾아가셔서 가족들의 마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없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살아계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총,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치유의

0: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상처까지라도 후유증 없이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484번님. 예전에 대마초를 했었던 큰 오빠를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기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과 가려고 하는데요. 7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가는 길에 또 가서도 지략을 주시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누나도 함께 보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가족을 위해서 먼 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8484번님 그 걸음 위에 동행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마우신 아버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하찮은 것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전에 대마초를 했었던 큰 오빠, 안타깝게도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대마초 중독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선택한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난 영혼 없습니다. 이번 계기에 8484번님의 애절한 기도,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큰 오빠가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의정부에 홀로 거주하고 있기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과 간다고 합니다. 7월 중에 간다고 합니다. 지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략에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지략과 어떤 통찰력과 어떤 판단력과 어떤 명철과 지혜를 선물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소망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서울에 사는 누나도 함께 보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교회, 사업장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0: 아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오늘을 또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037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열매 맺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7년 동안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 가족, 층간소음을 참고 버텨냈던 위층 가족, 꼭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 전도하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오신 우리 0377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고마우신 하나님, 누군가가 걸었기에 멋진 길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고통이 담긴 수많은 발자국이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0377번님, 생명을 품고 영혼을 품고 그 생명 그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목적은 진흙덩어리인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불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7년 동안 다녔던 미용실 원장님 가족, 층간소음 참고 버텨냈던 위층 가족, 꼭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복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다른 사람들 속에 잠자고

0: 하고 있는 더럽고 무서운 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힘은 사랑과 포옹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옹했습니다. 지금까지 안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때가 됐으니 싹이 트고 부화되고 태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중보 기도하고 전도한 영혼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들로 꼭 선물로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540번님. 남편도 저도 중년이고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새벽부터 출근하는 남편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저도 매일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도 저도 군대에 있는 아들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딸아이도 모두 건강하고 늘 안전하게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친정아빠는 89세시고 엄마는 86세세요. 친정부모님과 오빠, 언니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본인과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4540번님 또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피곤한 사람에게 기운과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력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정말로 그것을 직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생기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남편도 중년이고 둘 다 중년인데 회사에 다닙니다. 나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없는데도 많이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게 성령님 생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1: 아멘.
0: 역동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게 날마다 새 힘 줘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시작할 힘을 도전할 힘을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험할 힘을 선물로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군대에 있는 아들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딸도 하나님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그 군생활 속에서도 많은 동역자들 예수 십자가 군병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용기 배짱 하나님께서부터 영적 호기심까지라도 아들에게 선물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올 때 참으로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온 가족들이 또 한 번 잔치하고 또 한 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들의 군생활도 주님 평강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1: 아멘.
0: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딸아이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친정아빠 89세입니다. 친정엄마 86세입니다. 남은 생에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자녀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선물하지 않고 늘 행복과 희망과 감격을 선물하며 사는 친정아빠 아빠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친정부모님과 오빠 언니 두 명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애절하게 4540번님 기도했사오니 그 절실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안타까운 또 절박한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087번님. 저희 친정엄마가 어제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수차고 숨이 찬 원인이 밝혀지고 잘 치료되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가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목사님 기도 함께 해주시죠.
1: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의 단단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도 있사오니 그 생명 그 영혼 7087번님 친정엄마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또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복수차고 숨이 찬 원인도 밝혀져서 잘 치료하기를, 치료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그 영혼 선택했다면, 그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침판이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기도의 능력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끕니다. 또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죽음의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질병도 진정시킵니다. 주여 이 시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가장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아멘.
0: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나드목 교회 김영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0: 유순성 교회 문기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서로 싸웠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너희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경력이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하라는 최고의 학벌,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스펙을 다 뒤로하고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출발점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부족함을 보며 낙심하죠. 내가 왜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 삼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주 귀한 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장의 가치는 화려한 보관함 때문이 아닙니다. 도장 자체의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성도, 내가 불러낸 성도로 기억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문제보다 먼저 이미 임한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죠. 5절과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말 잘하는 사람, 언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았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떠 숨을 쉬는 것, 건강하게 걸어서 생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돌아갈 따스한 가정이 있는 것, 일할 터전이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고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익숙하게 여기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줄 착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늘 감사가 고백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교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약속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나약한 의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걱정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힘을 묻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너목을 건너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손아귀의 힘이 아닙니다. 아이를 꽉 잡고 있는 아버지 손아귀의 힘입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리신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이 믿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손에 가슴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들림 받는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실제가 되어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무거운 의료장비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평생을 집안에 고립되어 지내야 했던 중증 장애아동 가정을 위해 복지재단과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몸이 자라면서 기성 유모차를 탈 수 없었던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외출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특수이동 보장구 지원 사업이 돛을 올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어제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외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특수유모차 500대를 지원하는 산책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5살 하랑이 부모의 요청으로 유아용품 기업 와이업이 개발에 나선 후 미랄복지재단의 합류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유모차는 하단에 부피가 큰 산소통을 실을 수 있는 거치 공간을 마련했고 상체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특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9월에는 유모차를 받은 가정들과 함께 서울에서 가족 참여형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어제 서울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규정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이번 법안이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핵심 원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진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현대 의료 현장이 유물론과 공리주의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수정부터 자연사까지의 생명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현지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와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산상 피해는 확인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자너럴 산토스 지역의 장춘철 선교사는 현지 교민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건물이 낡은 현지 교회들의 담이 무너지거나 시설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광화 선교사 역시 지진 여파로 다바오 동행교회 예배당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발생해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선교사는 제너럴 산토스가 무슬림 영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피해를 본 현지 교회와 교인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영세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3,000원짜리 청년 식당을 운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세교회 고정환 장로대회는 교회 설립자인 고 김종수 목사의 호를 딴 한밀 청년밥상을 열고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김치찌개를 취약 주민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주변 상권을 배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세교회 성도 30여 명이 요일별 봉사자로 참여해 조리와 홀서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식당 취지에 공감해 매달 쌀과 후원금을 전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장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운둔형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밥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선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 이방인까지 거대하게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긍휼과 자비 안에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망은 오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나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끔찍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전부 지불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적 소망의 닻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걱정들을 성경적인 소망으로 즉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소망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믿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위로와 세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걸으십시오. 그 길에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아 맞다 나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전파선교사님을 만납니다.
2: 아, 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성혜은 집사라고 하고요. 학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강사입니다.

0: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하셨어요. 향토학교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학교를 나온 학생들까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소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기에서 패스를 하시면서 제가 대학을 가면서 저희 엄마가 졸업하신 향토학교에 가서 나도 봉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받았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아직도 크게 진하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직업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직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1: 입시 강사께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과목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0: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글을 많이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아이가 영상을 보는 거, 자동적으로 영상을 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글로 된 글자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주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잡지든 신문이든 아니면 교과서 내용이든 문제에 있는 지문이든 뭐든 간에 읽고 이 지문을 통해서 너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적어서 메모지 붙여서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하거든요. 글이 있으면 그 글을 흥미롭게 읽으려는 자세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 너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재밌는 이야기거리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태도 자체가 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학원 강사라는 일의 특성상 성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0: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형식상의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푸념하듯이 어리광 부리듯이 그냥 혼잣말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또 여느 때처럼 집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달 시간표를 정비할 때 예배 시간을 싹 빼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뺀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짜지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지금까지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먼저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참 오랜만에 찾은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성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0: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맨 앞자리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앉자마자 이제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오는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뭔가 내 몸을 온전히 싹 다 감싸는 듯한 이불, 솜이불이 와서 싹 다 이렇게 안기는 제 몸이 그 안에 안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의거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마스크에 눈물이 절반 정도는 흠뻑 젖어서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혜은 집사님은 전파 선교사임이 자랑스럽습니다.
0: 아 맞다 나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입가에 뭔가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가슴 한켠이 딱 이렇게 갑옷 입은 느낌? 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돕고 또 동역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시기에 지금 이 시간도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소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0: 엄마, 엄마 딸 태은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교회로 인도해줬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알게 됐어. 아무리 내가 엄마를 속삭이고 힘들게 해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문득문득 더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내 딸한테 엄마처럼 기도로서 무장해주는 그런 엄마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라도 엄마 본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더 많이 노력할게. 엄마 지금까지 진짜 고맙고 사랑해.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혜은 집사님이 이 감사의 마음을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너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네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너의 입으로 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곤 해요. 근데 가끔 어른들도 살면서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근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한 번 더 내가 지금 내 심장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성혜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요 며칠 사이에 한 외신 보도가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최근 북한의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 네.
0: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의 경제 성장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그러면서 평양에는 수년 동안 수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기도 했고요.
0: 네.
1: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0: 네.
1: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은 북한 사회를 대변하지 못하죠.
0: 그렇습니다.
1: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북한이 워낙 변수도 많아서 아직은 두고 봐야겠죠.
0: 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 보도를 놓고 평양의 발전된 모습만 보인 것일 뿐 북한 지방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1: 네.
0: 북한은 여전히 평양에 사는 사람들, 충성층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지방에서는요. 오늘 이 한 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정도로 북한 주민의 반 정도가 영양실조라는 분석이 지금도 나올 정도로
1: 네.
0: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 북한은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북한도 여러모로 발전해야 이 통일의 부작용도 줄이고요.
0: 네.
1: 당장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북녘의 그 환경도 더 나아지겠죠. 북한이 그렇게 벌어드는 돈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같은 곳에 쓰지 않고요. 주민들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복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 땅 가운데 일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나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또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네.
1: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함께 할게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을 만나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북녘의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734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숨죽이며 주님께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음식 만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기도의 메시지와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1: 네, 5297님은 북한도 경제 이 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네. 예수님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참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가는 통로가 네.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런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녘 땅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방송 전파뿐이지만 우리 동방송의 방송 전파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논산에서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 문자가 왔고요. 포항에서도 항상 출근길에 듣고 계시대. 5130님 반갑습니다.
1: 네. 울산에서도 하남주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1: 지금 울산 장생포 수국축제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수국을 보니까 북한 동포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면 이 수국축제 함께 가고 싶어요.
0: 오.
1: 수국축제도 너무 좋고
0: 네.
1: 우리 북녘 땅에도 북녘 땅에서 피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최근에 북한 관련된 소식 보니까
1: 네.
0: 그 유채꽃이 북한에는 이제 폈대요. 신의주 그 강변에 노랗게 핀 유채꽃 즐기는 북한 주민들 사진 나온 게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꽃 구경 뭐 남북이 오가면서 그런 아무런 장애 없이 함께 방문하고 또 하나가 된 그런 나라에서 즐길 수 있어야겠죠.
1: 네.
0: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 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0: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오늘의 또 주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여러분도 뭐 가족들끼리 또는 교회 지체들끼리 어떤 기도 공동체들끼리 네.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저희 시간에도 저희 들려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예요. 네. 축하해드릴 테니까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볼 텐데요.
1: 나가서 전하라 찬양 사역자 최명자 씨입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0: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 간 언어 표현이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알아가니까 한편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담겨 있는 어떤 물건들을 이제 전시하거나
1: 네.
0: 놓았을 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쵸.
0: 이거는 지연 씨는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는 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거 보니 옛날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네.
1: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한편장의 문제 나가기 전에 조금 전 찬양 제목 다시 알려드리면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으로 나가서 전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간 곡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이나 홈페이지
1: 네네네.
0: 들어오시면
1: 그쵸.
0: 보실 수 있어요.
1: 선곡표가 따로 있어서
0: 네.
1: 지금 이거 궁금해하신 분도 어플로 듣고 계셔서
0: 네.
1: 거기 딱 선곡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민수 한편차의 문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어머, 이거 좀 봐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모록이 담았을까요?
1: 어, 뭐가? 이게 뭐? 모르겠다고?
0: 아니, 모록이. 모록이 모릅니까? 담긴 모양이 아주 딱 모록이 아니에요?
1: 아, 이거 또 나만 못 알아듣지, 이거 정말. 아, 모록이 담겨있다.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 뭘까? 뭐지?
0: 자, 그럼 뭐든 한 개만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1: 안 예쁘죠.
0: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고 포개놓으니까 어때요?
1: 보니까 아주 배가 부르겠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모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록이 있다. 알겠어요?
1: 어렵다. 하지만 알겠어요. 기억해 볼게요. 이건 모록이 모록이다. 모록이 모록이.
2: 오늘 보니까 민수가 이제 배움에 약간 지친 것 같아. 아, 그냥 있어요. 모록이 모록이. 대충 하는 느낌인데 정신 차리세요, 네. 민수 씨. 자, 오늘은 자 이런 거 이렇게 담겨 있는 거를 모록이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좀 네. 감이 오셨길 바랍니다. 모록이 북한어 표현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1번
3: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2: 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쌓아서
3: 그쵸, 그쵸.
2: 이렇게 모아놓거나 담아놨던 거.
3: 질 수 없이.
2: 네, 2번
3: 소담스럽게.
2: 소담스럽게. 자,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라는 뜻이 그 1번이고요. 소담스럽게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 좀 주십시오.
3: 와, 아니 저 이게 저도 이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2: 네.
3: 이렇게 딱 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이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3: 수북기.
2: 오.
3: 그렇죠.
2: 그렇죠.
3: 네.
2: 네.
3: 이게 뭔가 음식이 이렇게 모록이 쌓여 있기도 하고 탐스럽게 쌓여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2: 네.
3: 푸짐하게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록이 핀 국화지. 모록이 쌓인 한방눈.
2: 오.
3: 요렇게 표현을 북한에서도 표현을 한다 해요.
2: 저는 먹는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디 쟁반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엄마가 아, 우리 상균이 너무 수고했네 너 이거 먹으렴 해가지고 맛있는 오렌지를 이렇게
3: 아, 좋죠.
2: 예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3: 모록이.
2: 모록이. 이럴 때 모록이
3: 담아주셨어요.
2: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그 뭐 감이나 귤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탐스럽고 풍성하고 뭔가 예쁘게 이렇게 있는 모양. 그럴 때였습니다.
3: 모록이.
2: 그게 모록인데.
3: 네. 무슨 뜻일지.
2: 1번이
3: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2: 2번이
3: 소담스럽게.
2: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정답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네. 우물정 1069번이고요.
2: 네.
3: 0229님이 갱상도에서는 수북이라고 표현을 수북이가 사투리인 거 아니에요?
2: 이게 근데 약간 조금 네. 느낌 달라요. 수북이는 네. 엄청 푸짐하게 풍성하게 담아놓는 거고
3: 그쵸.
2: 요거는 그렇지는 않아도 되게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3: 아, 그 수북이는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과 오답 사이에 어떤
2: 맞아요.
3: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2: 그냥 막 인심 좋게 뭔가 넉넉하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이런 수북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의 모록이는
3: 네.
2: 좀 이렇게 예쁘게 양은 적더라도
3: 맞아요.
2: 너무 보기에 좋게 담겨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3: 오, 8874님 오늘 좀 쉽다고 하시네요.
2: 그러면 그러면 지현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가요? 자, 웨이옴입니다. 내용으로 햇빛 비치는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만나보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3: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5: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에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

0: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1: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1: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2: 그래서 안 되죠.
1: 그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 일대에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3: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3: 맞아요,
0: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가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1: 중요하죠.
4: 네 서로가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진짜?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4: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4: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3: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하다.
0: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1: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5: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5: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5: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5: 들었어서
0: 네.
5: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2: 진짜
1: 같아요.
2: 너무 쉽게 당해.
1: 이게 맞아요. 진짜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 것들이 우리는 육감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2: 맞아.
1: 근데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2: 그래서
1: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4: 네.
0: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4: 저는 이제 그래도 전 분들이 많이 주변에

0: 아니어가지고 네, 겁이 는 많이 없었는데
1: 네.
0: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1: 네. 너무 나쁘다
2: 진짜.
0: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3: 잘못된 거다.
0: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3: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0: 네.
3: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1: 네. 어떡해요.
2: 진짜.
0: 아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3: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 내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3: 예.
1: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오.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3: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나
3: 네. 네.
0: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2: 진짜 실질적인 부분.
1: 네. 그러게요.
3: 네.
2: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 그래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맞습니다.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3: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은 네.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1: 보라,
2: 주주,
4: 삼순,
0: 웅이었습니다.

0: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1: 네.
0: 뭐 기도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의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또 준비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제에도 저희가 매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가족과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병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1: 북한어 표현 모록이, 모록이에요.
0: 네.
1: 모록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엉망진창으로 마구, 2번이 소담스럽게인데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5189님은 또 좀 전에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하는 시간에 대화가 안 돼서 참 소통에 문제가 있을 법 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뼘 차이를 푸는 것도 있죠.
0: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까 또 문자 같이 주셨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같이 소통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8234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는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삼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답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3629님은 아무렇게 담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록이 담은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마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0: 지현 씨가 맞죠, 어쩌야 했는데 이분이 뒤에 문자를 정답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이
1: 엉망진창으로 마구,
0: 2번이
1: 소담스럽게,
0: 예, 북한어 표현 모록이라고 쓰는 건 우리말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 드리면 음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쟁반이나 그릇에
1: 네.
0: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은 거,
1: 탐스럽고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0: 네.
1: 근데 그런 게 참 소소한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게 또
1: 소소한
0: 이게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1: 네.
0: 그렇게 아, 담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참고하시고
1: 기술이죠, 그것도.
0: 네. 제 마음도 여러분 모록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보금통일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모록이 담아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긍정의 웃음.
0: 그죠? 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사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 곱창

0: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편차의 퀴즈 정답이 뭐냐면요.
1: 모로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소담스럽게 였습니다.
0: 네, 소담스럽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도 좀 이렇게 수담스럽게 담아보시고 이왕 먹는 거 좀 수담스럽게 담고 아셨죠? 자, 보내주신 문자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가지런히 예쁘게가 아닐까요? 9766님 뭐 주관식이라면은
0: 맞아요. 그런
1: 맞아요,
0: 의미예요.
1: 맞아요. 네. 이번 소담스럽게가 약간 이런 의미죠. 가지런히 예쁘게.
0: 네, 오늘은 어려운 말이네. 2589님 그래도 정답 잘 맞추셨어요.
1: 그리고 저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한 지 4년 되는 사람인데 오. 항상 이 방송을 들으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0: 네.
1: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리어카의 소담스럽게 과일을 정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도 저렇게 예쁜 모양이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로 정답 2번 8401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도 모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0: 그냥 뭐든 하여튼 예뻤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1: 풍성하게.
0: 네. 남북한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124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그리고 대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뭐 가게에서 점심 먹다가 보내봅니다.
0: 네.
1: 하시면서 2번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네. 우리 집에 꽃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요. 정답은 소담스럽게 8845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아내도 음식을 참 예쁘게 장식하더라고요. 3515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1: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네.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느끼했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7201님이 오늘 좀 느끼했어요 하시면서 저도 모르기 좋습니다.
0: 느끼했다고?
1: 예, 느끼했다고.
0: 그러니까 나 아니면 민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어쨌든 둘 중에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소감을 남겨주시면서 예. 예쁜 음식 모로기 담아서 맛있게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0: 네.
1: 정갈하게. 오. 아, 이분은 새싹
0: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1: 그래도 2번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네. 새싹형 9442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1064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싹회원이 유난히 오늘 또 눈에 띄네요. 6414님도 보내드리고요.
0: 아니, 그렇다고 저희가 새싹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네. 당첨이 되셨었던 우리 4409님도
0: 네.
1: 오늘 좋은 얘기 참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통일한국 어떻게 복음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0: 네.
1: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0: 예.
1: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시면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0: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힘내서 복음 통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끝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 제나라의 세 명의 왕을 재상의 자리에서 모신 존경을 받는 인물 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돼서도 고기 반찬을 한 가지 넘게 올리지 않았고 자신뿐 아니라 식솔들에게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요. 왕이 하루는 자신에게 간언을 올린 신하에 대해서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는 폐하의 의견을 그저 동조하러 온 아첨꾼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신하가 찾아와 간언을 했고 다시 왕은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조화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충직한 신하라고 중용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물어봤는데요. 내가 듣기에 두 사람 다 비슷한 말을 했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아첨꾼이 되고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것이오? 폐하의 말을 듣고 모자란 것은 차기할 방도를 말하고 넘치는 것은 적당히 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하의 말에 장단을 맞춰 긍정을 긍정하고 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저 아첨꾼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자들이 갖는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결론,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결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핀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통해 최소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자신의 원함이 전부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동기와 의도가 온통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복종할 마음과 동기가 자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75년의 긴 세월을 남과 북은 갈라져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을 받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은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 침체, 식량 부족,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교회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여 헛된 우상들을 찾아 마음을 의지하고 있으며 김씨 3부자의 세습 독재 정치가 왜 나쁜지도 모르고 남북 분단의 모든 잘못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라고 세뇌되어 그들에게 이를 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저는 한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대전에 있는 탈북민 성경통독반으로 인도하셨고 북한을 복음통일로 하나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탈북민 통독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강 선교사님이 24년의 긴 세월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김으로 북한에서부터 많은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말씀 통독은 오후 6시에 끝이 나고 하루 3시간 30분 기도와 말씀 암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과거에 저지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은 제가 북한에서 쌀 장사를 하며 사용했던 선절과 자그마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울을 꺾거나 절 손잡이 바로 뒤에 새 조각을 꽂는 속임수로 1, 2kg의 식량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어서 겨우 1kg를 사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머니와 저울추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등 저는 정말 비열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에서는 장사꾼은 제 어미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땅은 정의와 진리, 양심이라는 것을 눈뜨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어느 날은 당시 83세였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를

0: 쉬고 먹을 것과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착하고 양심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강도였고 도둑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 김소희 자매 삶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서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김소희 자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찬양으로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깨라 라디오 예배,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문자 사연 주실 때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하시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이면 더욱 좋아요.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 이제 권사님이라고 제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임직 받으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권사님이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반으로 또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저희는 이렇게 라디오 이게 부스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악보 찾아가면서 여러분 신청곡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한번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첫 예배를 드릴까요?
1: 하늘 보좌라는 찬양입니다.
0: 하늘 보좌. 제가 처음에 이 악보 주셨을 때 네. 저는 처음 보는 곡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송 직전에 한번 딱 불러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은요?
1: 사연은 아니지만
0: 예.
1: 요즘에 좀 주님 앞에서 저의 작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죄송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보좌 위에 계셔서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다.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네네.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0: 여러분께 올려드린다. 네. 이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네. 진짜 찬양이네요.
1: 네.
0: 진짜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첫 곡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양평에서 평택에서 와 새끼라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전일수 집사님도 오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오셨고요. 남대문 광주 광역시 이렇게 또 오고 계십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포교회에 섬기고 계신다고 또 일산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오후 마련해 주셔서 이 극동방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정말 지쳐있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방송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잠깐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하늘 보자라는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문자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는 시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가져본다고 8093번님 앱 메시지로 보내주셨고요. 가산동에서 라디오 앱에 출석해 주셨고 창원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아, 어제 선물 받으셨군요. 6437번님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했다고 082번 하영 한나 하영한 예, 띄어쓰기를 제가 뭘까 이게 하영 한나단의 이모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고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 하늘 보자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네요.
1: 네,
0: 그렇구나.
1: 것 같아요.
0: 아, 이분은 뭐 막 뒤로 넘어지시네요. 꺅!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주신 감사하다고.
1: 아멘.
0: 그니까요, 우리 김세희 권사님 목소리가 살짝 어떤 그 구슬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1: 네.
0: 좀 위로되는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라디오 앱에 이제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면 본인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자, 3565번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피디님께서 주말 내내 들었다고 하셨던 곡이라고. 아, 그저 엎드리는 것 맞습니다. 순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저 엎드리는 것. 이 곡은 아마 이제 권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이건 나중에 한번 권사님 익숙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창원에서 산본에서 외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과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 아니면 요즘 내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찬양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으면서 두 번째 찬양 우리 권사님 예. 가져오신 곡 어떤 곡이죠?
1: 예,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이 찬양은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네, 유명한 곡이죠.
0: 어노인팅 찬양인가요?
1: 많은 예. 팀에서
0: 많은 팀에서 많이 했죠.
1: 예.
0: 아름다우신 예수.
1: 예.
0: 뭐 혹시 특별한 사연은?
1: 예. 아, 오늘 선곡한 두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이렇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0: 네네.
1: 이런 가사의 찬양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죠. 예수 아름다우십니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네요. 5376번님, 0807번님, 하늘보다 찬양 너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항상 새끼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용기를 얻습니다. 택시를 정차하고 듣고 있네요. 라고 우리 택시 기사님이신가? 예. 아, 택시를 또 정차하시고까지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두 곡 선곡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왕 감사합니다. 685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에 계신 엄마와 여동생과 점심 먹고 방송 들어가면서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요. 엄마 다음 달에 또 봬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4579번님도 오셨고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들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이 곡을 지난주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 했던가요, 권사님?
1: 안 했던 것 같은데.
0: 5076번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신청하셨고요. 내일은 손주와 저희

0: 남편 생일인데 손주가 어릴 때부터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던 곡이 바로 이 곡이래요. 와, 손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네 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1: 아멘.
0: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꼭 하나님은 꼭 일한 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야 때
1: 네, 비워주시는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빈손 됐을 때 그때 팍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을 때도 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1: 네,
0: 우리 인간이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찾다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대할 때, 자,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아멘. 주가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인생 가운데서요. 나는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 진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요. 3교대 근무지만 시간마다 듣고 있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에서도 항상 듣고 계신다고 7321번님 듣고 계십니다. 신청곡들이 이렇게

0: 이렇게 왔는데 사랑의 종소리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한번 할까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와, 왜 나만 알고 있지?
1: 왜 그럴까요?
0: 이게 너무 옛날 곡인가? 예. 옛날에 네. 그 축하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했던 곡이에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1: 앞에 그 부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은총 베푸사 이런 곡이거든요.
1: 네네.
0: 들어보셨나요?
1: 앞에 부분은
0: 한키 낮춰가지고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도 한번 해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개 낮춰들라고 합니다. 뒷부분만 하신다고요?
1: 네.
0: 주께
1: 앞부분만 많이 들어.

0: 아멘.
1: 들어보시니까 알겠죠.
0: 네, 네. 옛날에 참 많이 불렀고 결혼식 축가 때도 어떤 분들은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유 그래도 우리 건반으로 수고하시는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아는 척하고 잘 치셨네요. 그쵸?
1: 실력이
0: 예, 어우 실력이 좋으십니다. 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 만나고 가정 주시고 새 자녀 주시고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익산에서 광주 내려가는 가운데 듣고 있다고 저의 현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2724번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드디어 방학 탈출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 찬양단에 합류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신청곡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 부탁드려요.
0: 에스토니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와 아세요?
2: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2: 해외에서도 방송을 들으신다.
0: 해외에서 들으시면서 할렐루야. 어플로 들으시면서 네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 감사하네요.
0: 진짜 감사하죠. 네. 아까 그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40년 전쯤에 외지에 살던 외삼촌이 대전 심신대단이실 때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삼촌이 제게 자주 불러줬던 곡이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소리라고 1967번님이 이렇게 신청한 곡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 교실 수료식 때 부른 찬양 요즘 계속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0: 저는 완전합니다. 이 곡을 5376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1: 아멘.
0: 우린 연약하고 우린 힘겨워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1: 아멘.
0: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끼라 주위의 안타까운 일들 위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길 믿는 자들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2876번님 주셨고요. 4915번님도 오셨네요.
1: 요즘 많이 힘들어 있는데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에겐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힘을 냅니다. 제목을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0: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제목이긴 한데
1: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0: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런 곡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힘들고 지쳐로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 고백 그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빠르게 악보 찾아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지금 빈들이고 지금 해질 때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

0: 나아갑니다. 92세 치매종인 어머니 전심으로 주님의 딸이시기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내며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시구나. 미용실에다가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전도까지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아,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1633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2: 늘 출근하면서 듣는 방송입니다. 잠시 신호가 멈추어서 문자 보냅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늘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며 은혜 찬양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버지가 어제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요. 은행 직원 덕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시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7953번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광명에서도 우리 2083번님 여주에서 계란 배달을 하시면서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 참 인생이 고달프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길거리 전도를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 택시 전도 보신 것 같은데 저를 알게 됐고, 새끼라 진행자라는 것을 알고는 3교대로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차에서도 꼭 애청을 하고 있다고. 7321번님 전도 대상자 붙여지는 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동받고 영접 기도에 또 감동을 받고 계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은혜 신청하셨고 주의 은혜라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주의 은혜. 아까 에스토니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다는 분이셨군요. 주의 은혜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있잖아요. 네. 그 찬송가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 살아온 모든 것들, 지내온 것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곡이 들어있는 곡은 또 다른 아. 찬양이네요. 예. 주의 은혜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곡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저희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가면서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0807번이 오늘 처음 오셨죠? 고맙습니다. 아들 학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8321번님 울산 소중한 교회 출석 중이라고 하시는 8190번님도 오셨고 신청곡들 많이 주시네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듯 영적 방학 가운데 있다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 문자를 드린다고요. 1447번님 꼭 힘내시고 제가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대신 일하느라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978번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인데 신청곡 중에서 주의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소망이 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고백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0: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걸을 때 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네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네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네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간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네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네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네 재산을 탕진하고 네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네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업신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네 샘물이 길에 흘러 넘치게 하며 네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네 샘을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를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아기는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네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네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네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네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네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네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네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장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0: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89편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다윗 언약과 우주적 통치자 야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 언약과 우주적 통치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기도응답을 남김없이 받으신 분은 꼭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색해서. 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50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한 시편 88편, 시편 80, 오늘 하는 89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끝나는 두 시편입니다. 시편에 있어서도 응답받지 않고 끝나는 시편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리기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나에게서 떠났어. 난 외톨이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는 것은 내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 18절까지 기도하는데 18절 기도 끝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다 나를 떠나 나는 외롭고 고통스러우고 오직 내 곁에 있는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시편 88편. 아니,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기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88편을 기록하고 이게 마무리됐어.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은 후에 89편을 읽음으로써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읽어보니까 위로가 돼.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이 시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구나 싶은데 51절 끝에를 보십시오. 51절 끝에 보면 야훼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선뜻 잘 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89편이 탄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번역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표준 세번역으로 51절입니다. 주님,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하나이다. 이게 89편 끝편이에요. 그리고 52절은 서기관이 아 이런 식으로 왕을 깔보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 끝나니까 서기관이 베키다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베켜서 이제 사본으로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써놓은 거예요.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본래의 끝은 51절이 끝이고 51절이 끝은 시편 89편은 지금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고 영원한 왕으로 세운 그 야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것을 찬양하는 거가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좀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어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5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절부터 14절까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왕조가 이 지경이 되었고 51절 마지막 끝은 다시 읽어드리면 주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왕손들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시편 89편에서 마무리 짓고 그냥 끝난 비통과 좌절 가운데 기도가 맞춰집니다. 시편의 5분의 2가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의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아무리 탄식하고 좌절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에서 확 올라 나의 인생이 비탄과 좌절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나이다 하고 끝에 그게 꽉 꺾여 올라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로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탄식하다가 끝에는 이렇게 다 그래야 자다가 귀신이 안 뜯어먹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잠들으면 잘됐다 싶어가지고 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람 우리 가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 그래가지고 밤새 귀신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간세 나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한 생명길로 그것을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탄식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89편, 88편 그런 것은 탄식하면서도 이런 특징이 없어요. 없고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비탄과 좌절 가운데 땅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시가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단 응답받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 여기 성경의 그런 시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일단 이 시인이 극적인 대조를 하기 위해서 썼는지 믿음으로 썼는지 그것도 지금 깊이 연구해야 돼요. 어쨌든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찬양했다가 높이 뛰었다가 땅으로 떨어지면 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런 효과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다가 그냥 땅으로 내리쳐버리는. 그러니까 더 비탄스럽고 더 슬픈 것이. 88편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하고 그냥 흑암 속으로 묻혀버리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7교구 찬양처럼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도 이 길을 간다는. 아유, 7교구가 어떻게 89편을 읽고 연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잘 불렀어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비탄 가운데 갔을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은 즉 이 구원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흑암 속에 꽂히거나 땅에 처박히든지 간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후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는다. 그 마음의 의지를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일단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야훼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영원히 노래한다. 대대로 알게 한다. 뭐 같은 말이죠.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온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당대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아, 그거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왜냐? 아, 그것은 왕조를 생각하면 돼. 다윗이 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왕입니까? 대를 이어서 왕을 해야죠. 조선시대 왕조가 그래도 500년을 했으니까 조선 왕조가 오래 왕조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그런 데는 100년 만에 수없이 그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와 같이 그 긴 왕조가 없어요. 신라는 천년왕, 우리나라는 은근과 끈기의 나라예요. 아, 신라가 천년 왕조를 이끌어가면서 왕실이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요즘식으로 뭐 왕실의 부패나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줬는지 아, 신라 시대 천년을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천년 왕조는 세계사적으로 드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왕을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예수님 믿고 내 자식이 하나도 예수님 안 믿고 아유, 왕조가 일대로 단명하니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왕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비극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태조가 나라를 건설하고 태조 이성계가 우야도 회군을 하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고려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세워졌는데 아, 이성계가 자기 혼자 왕한 후에 그냥 나라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태조가 정종, 태종 그 아들들을 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일어나서 태조가 왕을 하던 때보다 훨씬 나라가 부강하고 한글도 창제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기틀이 확고하게 세워졌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의 손자, 증송자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출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것이 대대로 믿는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단명한, 따라서 서 단명한 왕조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고 영원히 대대로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다시 영원이라는 단어 나오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이 오늘날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 왕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왕하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지금의 총리,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그 왕가는 끊겼네요. 끊어졌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뭐 로마의 지배받았으니까 그런 왕정이 있을 수도 없고 헤롯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은 유다와 에돔 사람의 혼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주민의 혼혈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남쪽 유다에서는 유다 밑에는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제일 남쪽에 있는 에돔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유다 쪽으로 몰려왔어요. 쫓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다 남부에서 살았어요. 네게브 지방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혼혈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둠에서 나온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다윗의 왕손이 아니라 헤롯이, 그러니까 다른 혼혈이니 왕이 됐어요. 왕가가 끊어진 것이죠. 왕가가 끊어진 것이 뭐 다윗이 이 세상에 한두 군데입니까? 수만 왕손이 다 끊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묶을 약자, 묶을 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는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도 묶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묶고 속박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고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원래 나귀 사이를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계약 맺는 당사자들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를 지나다는 이 사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예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두 사람은 계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진다는 삶과 저주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맹세예요. 생명.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이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지 않냐고 내 자신이 다 짊어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맹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그 같은 맹세는 이루셨다고 우리가 그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됐냐. 다윗과 같은 베리트를 체결하셨는데 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왕위로 세운다는 그 약속.

예, 주님, 오늘날 지금 이행되고 실제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 아,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다윗의 영원한 왕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것 같은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된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그런 왕조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원한 왕조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육체로는 다윗의 그런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합니다. 아, 그건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영적인 해석이고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에 훨씬 몇백 년 전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민족이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망한 후에는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셀류코스 왕조라든지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나라의 다윗 왕족이 세워질 틈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시편 89편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실현하실 분은 아닌데,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주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제 궁금, 이 마음에 이 상처를 받으면, 아, 기도의 그런 것이 약해지죠.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또 마귀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시험 들게 하면 기도의 응답 받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내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그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 병원균이 어떤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아주 독한 그 병원균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주 쓴 그런 뿌리가 우리 속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쓴 뿌리가 만들어지면 기도를 결국 잘 못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약화되고 줄어들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쓴뿌리가 난 것을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문자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영원하시다. 그걸 우리가 믿고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돼. 이 길을 계속 달려. 그 찬송 잘 모르시는 분은 칠교구한테 다시 배워가지고 우리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노래해야 돼. 아, 자꾸 노래하다 보면 그렇게 또 마음에 믿음이 생겨. 대대의 세울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언을 하거나 그냥 빈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하신 것을,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옛날에 그 뿌리라는 그 영화에 쿤타킨테가 있는데, 쿤타킨테의 그 영화를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든 쿤타킨테가 애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아, 그런데 그 이제 쿤타킨테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더 돈을 벌거나 더 힘이 생기면 우리 결혼하자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아, 쿤타킨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쿤타킨테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신부감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신실하고 성실한 쿤타킨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부가 흰 사람들이 붙잡아

0: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이런 자기보다 강한 힘의 굴레에 매이면 약속을 못 지켜요. 쿤타킨테처럼 붙잡아 가고 그냥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뭐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프리카까지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도망다니다가 발 뒤꿈치를 잘리는 거예요. 잘 걷지 못하도록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몸부림쳐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지킬 힘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야훼 같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리 모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벌벌 떠는 위대한 존재이시고 또 8절 야훼 만군 하나님 모든 무리의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하늘과 땅의 그런 군대들 천군 천사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만군이야. 야훼 사바오트 하나님은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란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8절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래서 8절이 이게 여기에서 5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의 핵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성실하다.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바다의 괴물입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 건설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과 땅 부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세상에 재벌과 땅 가진 사람 하는데 하나님 나 땅 천평만 주십시오. 아 그런데 천평이 안 생긴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땅 한 평도 없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얘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결국 이 초점은 뒤에 왜 다윗 왕가가 회복이 안 됩니까? 왜 다윗의 왕손들은 다시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적군의 지배를 받고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 말 하려고 지금 여기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게 하늘도 땅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동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남북을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위와 아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 이건 산들이 뛰어놀며 춤춘다는 거예요. 산들이 높이 세워 있는 것은 산들이 지금 손을 들고 춤추는 것으로 시인들은 시편의 시인들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우뚝 선 산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갈릴리 그 남쪽에 있는 그 다볼산이고 그 다음에 헬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 헬몬산은 2774m 그리고 다볼산은 한 562m인가 뭐 그 5,600m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은 평야 낮은 지역에 세워 있으니까 다볼산이 높게 보이고 헬몬산은 레바논 산맥의 그와 같은 곳에 있는 산맥 가운데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높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산들이 산지에 있으니까 크게 두드러지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높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산들을 지금 다스리고 그 산들이 뜨놀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팔에 능력이 싸움에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 있은 즉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내 원수를 쳐부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을 없애버려서 다윗 왕가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 왕가를 그대로 놔두시고 그 왕이 조롱받도록 놔주십니까? 하고 결론은 끝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선뜻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 아들을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러면 내 병 좀 고쳐줘야죠. 아니 그 아들이 피로 산 자녀가 아파서 여기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아 금덩이 좀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 이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결론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님, 오직 이거 한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0: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터미스터 소유리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스터미스터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에서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귀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정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정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응?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밤을 세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삼던 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오래오래 다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기신 분들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끝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다니는 교회를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나올 때 정하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음자리를 정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옮기신 분들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옮긴다면 저주받는다고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교회 오래오래 섬기고 살아야 되지만 어떤 조건과 상황이 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신 분들 제가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옮겼는지 우리 교회를 정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옮기신 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 이제 편안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중에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어요. 그 살리는 해석이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고 그 살리는 해석이 살아남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

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잖아요. 버텨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종합이 되어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오늘 또 살아남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 살아남는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광주 소망교회에서 뭘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이 광주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성경 공부 친구를 만나시고 그리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주 소망교회에 이렇게 등록서를 작정해서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광주 소망교회의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되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되고 회원이 되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광주 소망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순간 제가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전화를 한대? 전화하라고 여러분이 등록했잖아요.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주소도 다 적어줬잖아요. 그냥 적어준 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순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 무언의 허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셨어? 그럴 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 등록하면 12주 주옥 같은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주소 적어준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은혜로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관심을 간섭이라고 뒤로 던지지 말고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교회와 자리로 오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광주 소망교회에 등록하는데 디딤돌 역할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과 원수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지나가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때는 그게 크고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지나가는 일에, 지나갈 수도 있는 일에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구와 의리를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 교회도 끊고 신앙도 끊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통과입니다. 통과. 여러분,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홍수날 때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그 작은 말에, 그 작은 소리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내 신앙이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광주 소망교회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내 코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주소망교회에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나를 묶어라. 나를 묶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군들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어디에 묶여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속에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콧뚜레를 쥐고 있는 그 주인의 뜻대로 콧뚜레가 잡힌 대로 그 소가 움직일 때 소도 살고 주인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해 보이는 콧뚜레가 사실은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보십시오. 가정에 가면 잔소리하는 여인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잔소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뭐해 왜 안 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야, 귀찮고 간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과 육을 지키는 엄청난 울타리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내 코에 숨이 멈추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묶어야 되는데 무얼로 나를 묶어야 될까? 세 가지로 묶어야 돼. 첫 번째, 말로 나를 묶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화났을 때 대답하지 마라. 슬플 때 결정하지 마라. 기쁠 때 약속하지 마라.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대답하는데 이게 고운 소리, 좋은 소리가 나겠냐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슬퍼요. 슬플 때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성령 충만한 결정이 될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기뻐요. 기쁠 때 약속하는 것 위험한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살면서 화날 때가 별로 없어요. 슬플 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살면서 기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요. 기쁠 때 약속하는 것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약속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 근데 괜히 참아야 되는데 내가 했던 말이 올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기쁠 때 한 그 약속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쁠 때 한 그 약속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선교지를 살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과 결론이 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나를 묶으세요. 말로 나를 묶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나를 묶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해. 나는 끝까지 할 일은 시작도 안 해. 대단한 믿음이고 신실해 보이고 듬직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다 지키지 못해도 말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끝까지 가지 못해도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다 지키지 못해도 말이라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래 하지 못해도 시작이라도 하는 게 대단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해요. 왜 내가 박수를 칠까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은혜가 되면 말이라도 하셔. 감동이 되면 말이라도 하셔. 기쁨이 오면 말이라도 하셔. 내가 말대로 다 못 지켜도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해도 말이라도, 여러분 말이라도,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은혜가 되거든 말하십시오. 감동이 되거든 말하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작했다가 끝까지 다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로 나를 묶으세요. 말로 나를 묶었어요? 자리로 나를 묶어야 돼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오늘 봉사하겠다고 귀한 자리 자원해서 우리 네 분의 임명받은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봉사하겠다고 자원을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노래는 잘하는지 여기 관현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렇지만 무엇을 보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은 노래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멘.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감동된다고 앉는 자리는 아니지만, 관현악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임명받는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몸에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리에 지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저는 부탁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자원해서 그 소중한 자리에 앉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묶고 자리로 여러분을 묶으세요. 특별히 표시나는 자리에 여러분을 묶어두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표시나는 자리는 이 자리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말하고 가잖아요. 주일날 못 올 때는. 왜? 이 자리 표시나니까. 또 표시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찬양단 여러분 안 나오면 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지? 오, 머리 긴 사람 왜 안 나왔대? 머리 짧은 사람 왜 안 나왔대? 키 큰 분은 왜? 다 말해요. 근데 이 자리는 잘 표시가 안 나, 이 자리는. 이 자리 오셔. 부담이 되면, 부담 안 되는, 표시 안 나는 자리 많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표시 나는 자리든, 표시 나지 않는 자리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오래 못해도 괜찮아.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나를 말로 콧두레를 만들어주고 자리로 콧두레를 만들어서 주저앉혀야 돼. 주저앉혀야 돼요. 여러분, 주저앉혀야 돼. 말이 콧두레가 돼서 자리가 콧두레가 돼가지고 오늘 이 주저앉은 분들 많잖아요.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직분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말로 나를 묶고 자리로 나를 묶고 직분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모르셨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40몇 년을 교회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가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정원아, 너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해도 돼. 아, 진짜 그랬다니까? 고마워요. 제가 굉장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교인 중에 교수지만. 너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해도 돼.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을 안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닌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제가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로 살아가려고, 제가 설교한 대로 다 못 살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오늘 제가 이만큼 아직도

여전히 흉악한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서리집사, 우리 교단은 서리라는 걸 다 빼서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을 주거든 여러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기쁨으로 받아야 돼. 그 자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하나라도 더 헌금하게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리로 오게 한다면 말로 나를 묶고 자리로 나를 묶고 직분으로 여러분을 묶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주소망교회 오래오래 남으려면 나를 묶어야 돼요. 첫 번째 뭘로? 말로. 두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직분으로 묶어야 돼요. 그 다음 광주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번째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 저는 나를 묶으라 그랬어요. 나를 묶으라 그랬어. 그러면 주님은 나를 묶으라는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하셨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나를 묶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묶으라라는 말을 멍에를 메라 그래. 멍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멍에.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해석해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을 하더니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멍에를 메라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내 어깨의 무거운 멍에 내 머릿속에 복잡한 멍에를 풀고 내려놓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라 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메래요. 너무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짐을 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멍에를 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무거운 짐이나 쟁기를 함께 끌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선교 여행을 가다가 기이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소가 일을 하는데 소 옆에 송아지가 있어요. 나귀가 일을 하는데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가 어미 송아지 옆을 보면서 일을 배우는 거야. 일을 배우는 거야. 새끼 나귀가 어미 나귀의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일을 배우는 것. 그걸 보고 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 옆에 나는 살짝 내 어깨에 예수님이 맨 멍에를 걸치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이것은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깨에 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말로 화날 일 별로 없어요. 진짜요.
슬플 일 별로 없어요.

저는 기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당선되신 두 분 오셨지만 다 됩니까? 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짐을 나 혼자 질 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묶어요. 묶는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무겁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쉽다, 가볍다 그래요. 쉽고 가볍다. 아니에요. 어렵고 무거워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인생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울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가 아니라 나 혼자 메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나 혼자 메는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짐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니라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다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과 함께 메는 짐이 아니라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다 힘들고 어려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 하면서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 아, 놀아니까! 내가 알아서 해! 뭘 교회에서 당신들이 뭐 해준다고? 놀아고 막 그래. 놀아. 자기가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로도, 자리로도, 직분으로도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알아서 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서 하지 않고 말로, 자리로, 직분으로 묶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노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해서 뭘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두세 바퀴 돌고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간 사람 사람의 수를 세려면 하루 종일 세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콧뚜레와 멍에를 메지 않으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100% 말로 자신을 묶은 사람입니다. 자의로 자신을 묶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자신을 묶은 사람 100% 새가족으로 왔다가 오래된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콧뚜레가 일을 해요. 나를 묶으세요. 너라고 하지 말고 말로 나를 묶고 자리를 나를 묶고 직분으로 나를 묶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곧 부르게 될 찬송 5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0: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하지만 예수 의지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오래 남는 끝까지 남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극교회 전의진 목사입니다.
0: 한글자씩 혹시 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 아니요. 그냥 오늘 왠지 네. 왠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0: 좋습니다. 점점 방송을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목사님 네.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1: 네, 뭐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0: 내일부터 네. 월드컵 시작되더라고요.
1: 네, 내일 11시에 우리나라 게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1: 월드컵 오늘 시작하지. 우리가 내일 시작하지.
0: 아, 시작은 오늘이구나. 네, 경기는 내일이고.
1: 네, 네.
0: 아,
1: 너무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네.
0: 너무 제 중심이었다.
1: 저는 참고로 야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이나 야구 경기나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선행돼야 할 게 일단 경기에 뛰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경기를 뛰어야 상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1: 그렇죠. 아시아 예선도 통과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월드컵도 가죠.
0: 맞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관전하는 자세로 관망.

0: 응원하는 자세로 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선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경기에 좀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끝까지 뛰기만 하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승리하죠.
0: 끝까지 뛰기만 하면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네, 이런 너무, 네.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야?
1: 아니 맞죠. 천국 가니까.
0: 그럼요.
1: 네. 근데 막 너무 무겁게 뛰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 게을리.

0: 네, 홀리파이어의 음성으로 행군 나팔 소리로 신나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1: 네.
0: 네. 우리 8291님께서 저녁 먹으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프닝 네. 듣고 생각났는데 교회도 스포츠 국제대회 할 때처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녁도 재미있고 은혜받는 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 월드컵 하면 목사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네. 게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장난 아니었잖아요. 왜요? 왜요?
1: 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너무 죽을 뻔했어요.
0: 억울해. 억울해.

0: 저는 그때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그때쯤이었거든요.
1: 저한테 군인 아저씨께 뭐 편지 쓸 때네.
0: 어 그러네. 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네. 아무튼 근데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뜨거웠잖아요.
1: 네 뜨거웠죠. 네.
0: 군대에서는 별로 안 뜨거웠나요?
1: 군대도 뭐 따라한다고 그 밖에 해놓고 막 별일 다 했는데 나겠어요. 네. 그래도 저는 보창급이긴 했는데.
0: 어, 다행이었네요.
1: 네, 2등병들이 뭐.
0: 그치.
1: 뭐가 신났겠어요.
0: 뭐가 신났겠어. 네, 일만 네. 했지 뭐. 네. 네. 근데 아무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나왔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 네. 목적, 한 기도.
1: 이게
0: 아니었을까.
1: 제 이 글을 보면서 뭐 네. 파리구원이라 뭐 교회 관계자분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0: 네. 네.
1: 어 맞는 말씀인데 음흠.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교회처럼 스포츠 국제대회도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0: 어,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1: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0: 씁쓸하네.
1: 우리가 지금
0: 네.
1: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국제대회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뭐 그렇긴 한데.
1: 근데 파리 구인부모님한테 불만이 있는 게
0: 네.
1: 아니라
0: 아, 그쵸, 그쵸.
1: 너무 좋은 문자였는데.
0: 맞아. 이 현실이
1: 제가 그냥 예, 괜히
0: 네. 예, 그렇죠.
1: 오늘 센치한가?
0: 목회자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센치하시네.
1: 아 아니,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오늘 공부도 하고 좋은 날이었는데.
0: 아 그래 좋은 날이었어요. 네. 어, 좋아요. 네. 6472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네. 듣고 계시고요. 네. 고영진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0943번님 또 6472번님 반갑습니다.
1: 네.
0: 또 카카오톡 아이디 진상철님께서
1: 네,
0: 또
1: 네. 지난주에 그분
0: 네 목사님 제 이름 이제 아시죠?
1: 네, 네. 저희 아내도 알더라고요. 네.
0: 어떡해.
1: 집에 갔는데 왜 그러냐?
0: 아시네. 왜 그러냐?
1: 떠났어요.
0: 청취자한테 왜 그러냐?
1: 네, 네, 네.
0: 이제 정확히 아시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명확히 합니다.
0: 네, 명확히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도 시작됐고 네. 월드컵 응원도 시작하는데 네. 뭐 그것도 즐기는 것도 좋고
1: 네.
0: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의 지혜도 찾을 수 있고
1: 네.
0: 신앙의 또 적용점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0: 네.
1: 이렇게 적용점을 찾는다는 거
0: 네.
1: 좋은 훈련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오늘도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1: 네.
0: 교수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땡땡땡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0: 아멘.
1: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0: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네. 네. 이제 후로는 나를 네. 위하여 의에 땡땡땡이 네. 예비되어 있다.
1: 네.
0: 이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에게만 예비된 네. 게 아니라
1: 네.
0: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1: 네. 저는 네. 그 이거 황영조 씨하고 이봉주 씨가 쓴 거 봤습니다.
0: 오, 네. 그러니까요.
1: 네. 우리의 경주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걸 쓴 걸 봤어요.
1: 네.
0: 네. 네. 요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1: 네.
0: 들어갈 세 글자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정답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답 기다려볼게요.

0: 네, 팀 로고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잔향 함께 나눴습니다. 4640님이 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을 황영조 씨가 쓴 건 월계관 아닌가요 하셨는데
1: 뭐 그렇죠.
0: 그러니까 월계관이 네. 월계수로 만든
1: 나무.
0: 네, 네. 월계수로 만든 이겁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1: 월계수가 또 올리브.
0: 그렇죠. 네. 월계수가 또 올리브.
1: 네. 번역판과 막 이렇게 되는
0: 그렇죠. 그럼 올리브관이었네요. 네.
1: 어쨌든 이걸로 쓰죠. 네.
0: 그렇습니다. 이걸로 씁니다.
1: 예수님 가시 땡땡땡 뭐 이런 거
0: 네.
1: 있잖아요.
0: 가시 땡땡땡. 네.
1: 그리고 의의 아까 땡땡땡.
0: 네. 뭐. 의의 땡땡땡. 네. 아까 첫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1: 네네.
0: 의의 땡땡땡 네. 받았으리라.
1: 공구사삼분님이 네. 그렇게 정답.
0: 네네네 맞아요. 잘 남겨주셨고요. 8291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1: 네, 우리 2473번님 같은 경우는
0: 네.
1: 이게 예비됐을 걸요라고.
0: 나 이런 정답도 네. 아 이런 문자도 처음 보네. 아 이걸 걸요? 네. 느낌 네 좋아요. 네. 정확한데 뭔가 이제 의문문으로 끝나서
1: 네,
0: 네 좋습니다. 아 9507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1065님, 7953번님, 6472번님, 네. 2212님 정답 다 잘 남겨주셨고요.
1: 네.
0: 0675번님 네. 정답 남겨주시면서 커피 기다리다 종강 다가왔어요. 커피를 기다리고 계세요? 커피를 당첨이 되셔서 기다리신다는 걸까?
1: 네네.
0: 어떤 보내드렸는데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153님도 정답 남겨주셨고 네. 9643님도 정답 네. 잘 남겨주셨고요. 진상철님께서도 카톡으로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네네네.
0: 네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땡땡땡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 네.
0: 아멘. 여기에서 땡땡땡에 들어갈 세 글자 남겨주시면
1: 네.
0: 되는데
1: 네,
0: 이
1: 네.
0: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네. 썼죠. 실은. 네,
0: 그러니까요.
1: 네, 마지막에.
0: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1: 이제 이거 쓰기 직전에.
0: 네. 그렇습니다. 진짜 쓰기 직전에. 전에
1: 네네네.
0: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전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아무튼 0007번님도 정답 네. 잘 남겨주셨고요.
1: 우리 0087번님 새로
0: 네.
1: 문자 보내셨는데.
0: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확실히 짧네.
1: 아, 이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2: 그래요?
1: 네, 0087.
2: 이거 D-Day가 네.
1: 그 제 친구 목사네 함께하는 교회 청년이에요.
2: 아, 그래요?
1: 이분이 그 네. 저쪽 온천동 쪽에서 세차 D-Day라는 네, 셀프 세차장 하거든요. 네.
2: 반갑습니다.
1: 아주 성실히 하는 친구입니다. 네. 혹시 세차하실 일 있으시면 네, 그쪽에 세차 좀 맡겨주십시오.
2: 본천동.
1: 네, 본천동. D-Day.
2: 그래요, D-Day.
1: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2: 좋습니다.
1: 함께하는 교회 청년.
2: 네.
1: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2: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는데 네. 이제 정답 발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네. 오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2: 아멘. 네. 정답은 면류관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문제가 쉬우니까 네. 정답도 많이 오네요.
2: 그러니까요. 문제를 쉽게 해야 되네요. 네. 7885번님께서도 네. 막판에
1: 극적인 타이밍으로
2: 네, 극적인 타이밍에 잘 네. 보내주셨고요.
1: 네.
2: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뭐 네. 그렇죠.
2: 오늘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게 안 받아주는 네.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갖고 가는 거니까
2: 아, 네, 갖고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
1: 네,
2: 네,
1: 네,
2: 하, 네. 말하기도 입 아프다
1: 네, 그냥 네. 이건 맞추시라고 낸 거니까
2: 아.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각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양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선정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네. 두 분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1: 아, 번호가 좋으면서 많이 안 보내셨던 0153번님.
2: 0153번님.
1: 그 다음에 0087번님.
2: 0087번님. 네. 이렇게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거의 처음 보내시는 분들 같아요.
2: 네, 네. 출석체크 퀴즈. 선물 당첨자 두 분, 0153번님, 0087번님께 출석체크 선물
1: 죄송한데
2: 보내드릴게요.
1: 0153번님이 2명이네요.
2: 그래요?
1: 네, 샵 0153.
2: 아, 다른 분이에요?
1: 네, 번호가 다르네.
2: 어머.
1: 아마 부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만 보내세요.
2: 아, 근데 0153은 또 네. 많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가요?
2: 네, 또 153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보내줘야 되나?
2: 아, 그런가?
1: 아, 문자 주세요. 아. 네, 부부다, 뭐 연관이 있다 그러면 한 분만 보내고.
2: 네네네. 네,
1: 혹시 연관이 없으면 두 분 다 보내줘.
2: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0: 메디카 퀴즈 인 더 바이블. 성경 속의 퀴즈, 각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은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고요.
1: 문제 풀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네. 풀이까지 들으세요.
0: 네. 내가 당첨됐는지 안 당첨됐는지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풀이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선물 탈 확률이 높아지 다는 사실 실실.
1: 네, 끝까지 들으면 웬만하면 맞춥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오답이 있으시면 오답을 또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1: 우리 비밀로 해드립니다.
0: 저희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 네, 네. 그냥 정답만 보니까 우리는.
0: 네, 정답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 맞춰주시면 좋다.
1: 네.
0: 그래서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본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이상 맞으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0: 아, 우리 2473님이 또 따라하시네. 실실실. 네.
1: 아, 그거구나. 이분이 왜 이런다냐 또 했네.
0: 실실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들로 좀 준비해봤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1: 네.
0: 첫 번째 문제 먼저 만나보러 가시죠.

0: 네. 네. 네, 1번 문제. 네, 오랜만에
1: 이과
0: 수학
1: 퀴즈.
0: 퀴즈, 이과 퀴즈 나오게 되겠습니다.
1: 네. 네.
0: 더하면 됩니다. 오늘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곱하기도 아니고.
1: 더하기예요.
0: 네. 네. 근데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잘 들으셔야 돼요.
1: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0: 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다인들에게 요청한 금식일수.
1: 금식일수.
0: 나를 위해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네. 며칠인지. 네. 더하기.
0: 더하기. 네.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입니다.
1: 야곱이 애굽에서 네. 낳은 네. 아들의 수. 네, 야곱이 아들이 많죠. 많은데 애굽에서 몇 명을 낳았는지.
0: 아들 몇 명 낳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1: 네, 아들 몇 명 아니고.
0: 장소.
1: 네, 애굽에서 네. 낳은 아들의 수입니다. 네. 이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0: 네. 쉽습니다.
1: 야곱이 애굽에서 아들을 네. 네. 아무튼 정답 아시는 분들
0: 요셉이
1: 정답 남겨 주세요.
0: 11째죠. 네.
1: 요셉이 11번째고요. 네. 그다음이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0: 네. 애굽에서.
1: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의 수.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다인들에게 요청한 금식일수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크록스의 네. 예술은하의 구조 삼고 찬양 네. 듣고 왔는데요. 저 정답, 오늘 네. 그 손 들고 네. 서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1: 정답 한 명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0: 정답. 진상철님도 정답 남겨주셨어요. 아, 네.
1: 카톡은 제가 안 보여서.
0: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퀴즈하면 아. 저죠.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남겨주셨는데. 네, 네. 자, 네. 제가 손 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여러분 그 문제를 좀만 잘 들으시면 네, 네. 예수님 금식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0: 네, 예수님 네. 금식기도 아니고요.
1: 그렇게 길지 않아요.
0: 네, 그렇게 네. 길지 않습니다.
1: 에스다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왜냐면 급하잖아 지금. 그치, 자기 그치.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0: 지금 빨리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1: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면 지금 살리겠어요? 그때 죽지. 자, 그래서 네. 에스다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요청한 금식일수.
0: 네, 네. 금식일수. 급해요 지금. 네. 급해. 네, 네.
1: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0: 맞아요.
1: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야 돼.
0: 그렇지. 네. 그때 처음 가잖아요. 네. 네. 우리 다 드렸어.
1: 나 다 줬어. 이제 나 더 이상 못해. 네.
0: 더 이상 못 드려. 네. 그래서
1: 나이가 겁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애굽 갈 때는 네. 겁나게 많다고.
0: 그래요. 네. 그 라헬이 네.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네. 네. 네. 베냐민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비스로 드렸는데 오히려 네. 힘들어하고 계셔요.
0: 그러니까 왜 힘들 네. 왜 그러실까? 네. 네. 공구사 선배님 네. 애굽에서 알을 네. 130cm 힘들죠.
1: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0: 그렇답니다.
1: 더 이상 못해 우리.
0: 아,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네. 저희는 네 그래요.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아무리 자. 봐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번호도 틀려 지금이. 네. 누구라고 말 못하고. 네.
0: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1: 네. 이제는 정답. 좀 알겠지.
0: 네 보내주시고요. 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문제 주시죠.
1: 네, 2번 문제 여전히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앞으로 제가 세 문제를 드릴 텐데 이 세 문제의 정답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네. 이거 특집입니다, 오늘.
0: 이거 특집이네요.
1: 네. 네. 자. 가. 가.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으로 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요, 술사, 점술가였습니다.
0: 네.

0: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어허.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주를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발락에게 고용됐습니다.
1: 발락에게 고용됐습니다.
0: 네. 큰 힌트가 되실 겁니다.
1: 네. 앞 글자 따주시고요.
0: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시내산으로 도주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나무 아래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0: 나무 몇 개 없잖아요.
1: 나무 몇 개 없죠. 앞글자 따주시고요.
0: 죄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메어두는 형벌의 도구로서 족쇄나 수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경에서는 형벌, 환란, 복종 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이것이 채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벗어지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예. 앞글자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가 문제, 가 이야기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름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짜고 쳤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늘 이 왕이랑 이 술사랑 이름이 늘 헷갈렸어요. 늘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이 나법 문제는 보면은 이 이름으로 된 교회 카페들도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교회도 있어요.
1: 교회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나무입니다, 나무.
1: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는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
0: 네, 월드컵 특집입니다.
1: 네, 월드컵 특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6472번님 바로 정답 남겨주셨는데. 죄송합니다.
0: 7885번님 어떻게 문제가 좀 어려워요? 운전 중이어서 그만할게요. 쉬실 때 하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1: 그래요, 좋습니다.
0: 아무튼 가실 때는 하면 안 됩니다.
1: 네. 정답이 생각나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찬양 듣고 올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0007번님께서 네, 1번 문제 정답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그 있잖아요. 야곱이 네. 75명 아들을 너무 많이 낳았잖아.
1: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어간 그 모든 숫자 그걸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좀 많은데 내가 알기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아무튼 그래요.
1: 그리고 뭐 나무 하면 종려나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에이,
0: 나무 하면 종려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 나무는 아니에요.
1: 좀 뭐랄까 외국 이름 같아요.
0: 맞아요. 외국 이름. 우리나라 이름 아닐 거예요. 아마.
1: 그리고 참고로 그 어플로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정답을 잘 참고해서 보내시면 돼요. 우리는 오픈 테스트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0: 우리 0183님께서 답이 매번 오답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이번 문제 정답 잘 맞추셨어요.
1: 네.
0: 네. 잘 맞히셨습니다. 우리 0007번님 1번만 좀 이렇게 보내셨고 2번은 또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네, 8291님 문제 재미있게 풀고 있는데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제가 알기로 1번 틀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혹시 바꾸셨으면
0: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요. 네, 그래도 2번 문제는 또 잘 맞히셨어요.
1: 2번 문제는 아주 잘 맞히셨어요.
0: 아주 잘 맞히셨고요. 네. 우리 2473번님은 이거 이제 2번 문제 정답 남겨주시면서 사커
1: 사커
0: 네 사커라고 남겨주신 사커
1: 딴딴딴
0: 사커 네 그래요. 0183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네. 그럼 박농콜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0183님 박농콜
1: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쪽이죠.
0: 그렇게 유감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무튼 그렇습니다.
0: 네, 아무튼
1: 좀 정리해볼게요. 1, 2번 문제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번 좀 문제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0: 그래요?
1: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요청한 금식 일수 보통 이 금식을 많이 합니다.
0: 그렇죠.
1: 네.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면 지금 제가 손가락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라디오라.
0: 안 보이는 라디오라.
1: 잘 보십시오.
0: 안 보라라. 네.
1: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입니다.
0: 네.
1: 제가 힌트 계속 드리는데 야곱이 애굽 갈 땐 나이가 많아요.
0: 그래요. 맞아요. 애굽.
1: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0: 네.
1: 애굽에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0: 네. 이렇게까지?
1: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요.
0: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정답, 이 두 개 더하시면 됩니다.
1: 더하세요, 더하세요. 네. 또 곱하기에서 또 이상한 정답 보이죠.
0: 그래요. 네, 2번.
1: 자,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던 이 선지자.
0: 네, 그렇습니다.
1: 발락과 이름이 엄청 비슷합니다.
0: 네, 발락 왕이 고용을 했는데 어쩜 이름도 비슷한 사람 이렇게 딱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 오늘 월드컵 특집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전에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발락이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0: 저 잘 몰라요.
1: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월드컵 특집을 왜 했어요?
0: 죄송해요.
1: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시내산으로 도주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나무 아래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1: 나무. 박넝쿨은 요나 쪽이고
0: 요나죠. 요나.
1: 네, 그거 다 잡아먹었고 엄청 하잖아요.
0: 그거 말고 엘리야.
1: 이 양반은 이 밑에서 엄청 쉬어.
0: 그렇죠, 그렇죠. 엘리야가 더위를 식힌 나무입니다.
1: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이것을 채워줬지만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것이 벗어지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인지 발에 차는 건데 족쇄 아니에요. 족쇄 아닙니다.
1: 발에 차니까 족쇄.
0: 족쇄일 수 있는 족.

0: 수의 아니고요. 네. 네,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고요. 네,
1: 이름이 좀 귀여워요.
0: 네.
1: 근데 막 용법은 귀엽지 않죠.
0: 이렇게 네, 이런 네. 느낌.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1: 월드컵, 1번. 여러분.
0: 네, 월드컵 특집이에요.
1: 빰빰빰. 네. 빰빰빰.
0: 사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1: 네. 이제 3번 갈게요.
0: 네, 3번. 와,
1: 오늘 힘들다.
0: 네. 3번 주시죠.
1: 네, 2331번님이 저한테 힘내라고. 왜? 또 상수리 나무 나왔어.
0: 와, 네, 상수리는 오, 아니에요.
1: 상수리 말고 여러분 그 알았어요. 두 글자예요.
0: 두 글자.
1: 땡땡나무.
0: 땡땡나무. 우리나라 말 네. 아닌 것 같아요.
1: 종려나무 아니라 그랬어요.
0: 아, 종려나무 아니에요.
1: 상수리 나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올리브 나무 아니에요.
0: 이러다가 나무 다 네, 나오겠네. 네. 네. 네, 좋아요. 3번 문제 가볼게요.
1: 네. 자,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투리 퀴즈입니다.
0: 사투리 퀴즈.
1: 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자 유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0: 네.
1: 누구요? 아.
0: 네.
1: 그러자
0: 누구요? 네. 네.
1: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어라.
0: 어, 아니어라. 그러니까
1: 누구요라고 물었는데 어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0: 네, 네.
1: 이 대답에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0: 네.
1: 아따 그러면 누구요? 어. 엘리야요?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네. 엘리야 아니란께.
0: 아니란께.
1: 네, 그들은 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온다고 했던 선지자요?
0: 어.
1: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란께.
0: 네,
1: 세례요한의 대답에 유대 제사장들과 레인이 아따 그럼 누구요? 말을 해 알제. 나 우리도 보고 해야 되고 그런디.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여.
0: 오.
1: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네. 아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님시로 어쩐다고 세례를 베푸냐.
0: 오.
1: 네. 그러자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0: 어,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 가.
0: 가.
1: 아따 나는 좀 하면 안 되냐? 나도 좀 하자.
0: 나도 좀 하자.
1: 나.
0: 네.
1: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느긋 가운데 느긋가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셔.
0: 오.
1: 곧 바로 내 뒤에 오실 것인디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매야.
0: 오, 그렇습니다. 다.
1: 나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로 큰 자여.
0: 오. 아, 세례 베풀 자격 있어? 이런 네. 건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정답 많이들 보내주실 것 같은데.
1: 네,
0: 네 좋아요. 0007번인데.
1: 네. 6229번님도 깔끔합니다.
0: 깔끔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또 보내주셨는데, 다, 3번 문제도 지금 보내주셨나요?
1: 네, 우리 예, 그렇습니다.
0: 오, 네.
1: 0183번님은 왜 제가 문제 낸 걸 다시 그대로 보내셨는지. 그 다음 말.
0: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 네. 그 다음 말. 세례요한이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지 네. 또 맞춰주시면
1: 아따,
0: 되겠습니다.
1: 나는 좀 하면 안 되냐? 이랬는지. 아니면 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느긋 가운데 네가 모르는 분이 한 분 오셔서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매야.
0: 못 매야.
1: 다.
0: 네.
1: 나아가 여자가 낳은 자 중 제일 크다잉. 잘 모셔라잉.
0: 좋습니다. 네. 정답하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세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2558번님 문자가 네. 저도 너무 감사한데 네. 오늘 마음에 상심이 있어서 눈물 삼키며 퇴근길 중에 하나님 너무하시다며 네. 초덜거리다가 최고 웃겨서 회개하고 신호 중에 보내요. 네. 눈물 쏙 하셨는데 눈물 쏙 들어가셨다니 다행입니다.
1: 2558번님께 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1: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결국은 순종하게 만들죠.
0: 네, 그럼요. 네,
1: 그럼
0: 네.
1: 보세요. 오죽하면 나같이 웃긴 목사 뭐 이렇게 듣게 하셔가지고 눈물 쏙 들어가게 하고.
0: 아까 어떤 문자가 네. 목사님 시골 아저씨 같으신.
1: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와, 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나. 아, 물론 완도에서 살 때도 있었는데 저 출생은 서울입니다.
0: 서울 출신.
1: 네, 물론 표준어는 구사 못해요. 네.
0: 근데 안 어울려.
1: 아니 그럼 진짜 시골 목사 같잖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0: 네,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1667번님 네.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씨팀나무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나무 다 나오겠네. 아이 정말 여기 뭐 스모건이에요? 네.
1: 진짜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지?
0: 어쩌스까이.
1: 진짜 아니, 생각하는데 어쩌스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에 있는 나무인가? 강한문으로 이렇게 길 뭐 해가지고
0: 길, 그래요. 네. 모르겠네 나도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요. 좋습니다. 8291님 정답 남겨주시면서 목사님 사투리가 맛깔나네요.
1: 어쩔 수 없어요. 네이티브예요.
0: 그럼요. 네이티브 네. 스피커라 어쩔 수 없고요. 0153번이 모녀가 네, 똑같이
1: 우리 0153번님 제가 출석 퀴즈 때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자꾸 정답 이렇게 보낼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나는 나는 좀 세례 좀 베풀면 안 되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0: 나도 좀 하자.
1: 예, 억양을 이렇게 드렸잖아.
0: 네네. 네,
1: 한번 고쳐봅시다.
0: 그래요. 네. 좋습니다.
1: 모녀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네, 네. 0153번님 1, 2, 3번 한번 정리해볼게요. 목사님.
1: 네. 1번 이제 1번 거의 다 정답으로 오던데
0: 다 맞추신 것 같아요.
1: 에스더가 네.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유대인들이 요청한 금식 일수 더하기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는 입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네.
1: 모아방 발랍에게 고용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게 만들었던 이선지자.
0: 네, 앞 글자.
1: 네, 이름 비슷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시내산으로 도주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0: 네.
1: 이 나무
0: 앞글자.
1: 길에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다 줬어요.
0: 네.
1: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발에 이것을 차게 되죠.
0: 네.
1: 이것
0: 네. 앞글자 합치시면은 네. 월드컵이 떠오르실 겁니다.
1: 네.
0: 아, 사커. 네. 네.
1: 8006번님 일 때문에 경상도에서 전라도 온 사람입니다. 문화 충격입니다.
0: 어떤 게요?
1: 제 사투리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일 때문에 경상도에 2년 살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네.
0: 그래요. 자, 좋습니다.
1: 일이란 건 목회였습니다.
0: 네.
1: 3번 사투리 퀴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0: 네가 누구냐.
1: 예, 엘리야도 네. 아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아니다.
0: 그리스도도 아니다.
1: 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0: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1: 그렇죠.
0: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왜 네가 세례주냐?
1: 어, 네가 뭔디?
0: 네, 네가 뭔디? 가.
1: 네.
0: 아따, 나는 좀 하면 안 되냐? 나도 좀 하자.
1: 나도 좀 하자.
0: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 네.
0: 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 한 분이 계셔야.
1: 네.
0: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매야.
1: 오. 네. 그래요.
0: 가. 나가 여자가 나 한 자 중에 제일 큰 자요. 함께 줄 수 있어.
1: 나 가능하다잉.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정답 여러분 혹시 수정하셔야 되면 수정 얼른 하시고요.
0: 네.
1: 정답 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0153번님 나 미안하게 하네.
1: 아.
0: 아픈 딸 위로차 무한 낙지공원 다녀오는 길 너무 좋아요.
1: 어떡해. 네.
0: 아, 그래서 딸이랑 같이 문자를 보내셨구나.
1: 그러셨네.
0: 빨리
1: 같은
0: 쾌차하시길
1: 곳에.
0: 바랍니다.
1: 그러니까 같은 예, 네. 나 너무 당황했네.
0: 같은 차에서
1: 네, 쾌차하시기를
0: 그래도,
1: 네. 바랍니다.
0: 낙지공원 다녀오셨네. 맛있었겠네.
1: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이제 얼추 정답 네. 다 온 것 같으니까요. 네, 목사님 네. 한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나저나 오늘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안 들으시네.
0: 그러니까요.
1: 아, 양평, 뭐 강원도 있죠.
0: 다 네, 어디 가셨지?
1: 그렇습니다. 네. 1번 문제. 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요청한 음식 일수 3일.
0: 3일.
1: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의 수 빵.
0: 빵명.
1: 3입니다.
0: 네, 그래서 3 더하기 0은 네. 3이고요.
1: 그렇습니다. 발락에게 고용되어 세 차례 걸치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저주 못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0: 발람이고요.
1: 발람.
0: 네.
1: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시내산으로 도주하던 엘리야 선지자 이 나무에서 다윗을 시키는데 로뎀나무입니다.
0: 로뎀나무. 네. 네.
1: 그다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죠.
0: 그렇죠. 착고죠.
1: 착고.
0: 그래서 합치면 발로차. 사커.
1: 발로차.
0: 사커. 네. 네. 발로차가 정답입니다. 네. 3번.
1: 3번. 네가 뭔디 세례 주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내 뒤에 오실 것인디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푼다.
0: 네, 나가 정답이었죠.
1: 나가
0: 아따 나는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1: 설마 그랬겠어요.
0: 그러니까 설마 그랬겠어요. 네, 뭐 물론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다가 그러고 싶긴 하지만
1: 속으론 그럴 수 있어.
0: 속으론 그럴 수 있어.
1: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졌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3110번님 1번 이제 이해했다고.
0: 아, 그래도 이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다행입니다.
0: 다행입니다.
1: 그러니까 보통 몇 명 났냐 12명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정답 잘 다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제가 한번 잘 살펴보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3110번님 이제 내리쇼.
0: 이제 내리쇼.
1: 네, 내릴라요 한 것이 내리쇼.
0: 네. 네.
1: 가서 쉬어라.
0: 네. 좋습니다. 우선 인사해 주시죠.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저도 마지막 찬양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 잘 확인해서 여러분 선물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는 김수현이었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정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흔히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 1절과 2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며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이 짐승을 2절에서 그것 또는

짐승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이 본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제국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서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곰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열뿔을 가진 무섭고 강한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네 제국의 특징을 모두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머리가 일곱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사자, 곰, 넷째 짐승에는 각각 하나의 머리가 있고 표범은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합하면 일곱 개의 머리가 됩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제국의 잔혹한 특징이 결합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벨론 이래 세계 강대국들의 권력을 장악한 막강한 정치 군사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통치자의 막강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인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용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큰 붉은 용은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치자의 권력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환란기에 등장할 강력한 정치 군사적 통치자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놀랍게도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짓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이 강력한 정치 군사적 통치자는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용,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이 땅의 권력자이며 거짓 왕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와 왕을 거부하고 거짓 왕국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왕을 세우려는 사탄, 즉 용의 계략임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인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통치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천하무적의 막강한 정치 군사 지도자라는 것에 감탄하는 말로 존경을 표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적그리스도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개월, 곧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나오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장막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늘의 거주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천사들과 이미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포함하는 하늘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휴거 이후 하늘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

0: 있다고 1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기 동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환란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에 사는 환란기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겠지만 그의 승리는 단지 3년 반 동안의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환란기가 끝나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 따르면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 환란기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종교체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환란기의 성도들만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0: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잃고 나서야 보이게 되다.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아들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아랍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아도 괜찮다. 아니 나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하고 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아들이 받은 대부분의 유산이 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보다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그 땅을 며칠도 안 돼요. 다 처분을 하죠. 얼마나 제값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급하게 처분하니 제값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급히 처분하여 받은 유산들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같았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 빈칸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넉넉히 이깁니까? 무엇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들은 어떤 단어를 넣었을까요? 원래 구절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이 모든 일에
2: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아들은 여기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까요?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넉넉하고 풍성한 물질이 있으니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노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아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당자는 돈을 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넉넉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았고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이야기하죠. 허랑방탕한

0: 헤어져서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의 계획 속에는 1년에 얼마씩 쓰면 내가 이렇게 쓰면 내가 평생을 쓸수 있겠다 계획을 세웠겠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투자인 것들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 손실을 메꾸지 못하고 그의 주머니는 터져버려서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데 다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소에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모두가 흉년입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본문은 더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더 밀려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가서
0: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돼지? 그 아들이 유대인인데 돼지하고 같이 산다고? 왜냐하면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이거든요.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돈도 잃었죠. 사람도 잃었죠. 이제 그가 무엇까지 잃게 됩니까?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내가 최소한으로 붙들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존엄성,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줬던 내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자리에 이 탕자가 가게 됩니다. 그는 돼지와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돼지와 먹을 것 가지고 경쟁하는 사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돼지의 주인, 그리고 그를 고용한 그가 빌부터 살고 있는 그 주인은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주죠. 쥐엄 열매를 줍니다. 이 탕자에게는 그 먹을 것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뭐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겁니까?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는 완전의 바닥으로 가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가 더듬어 내가 처한 자리를 이제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더듬어 살피고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인생을 더듬어 살펴보며 그가 드디어 생각하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돈을 잘못 썼던 것인가? 사람을 잘못 만났던 것인가? 아니죠. 그의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나왔던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결국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 탕자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죠?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 있어도 잘 사는 듯한 인생들이 우리의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환상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고 사탄이 만들어내는 과대 광고이고 허위 광고입니다. 포장지는 화려한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지어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눈을 뜨니 아브라함이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보니 지옥문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고 그 옆에 천국문이라고 써 있는 것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자한테 묻더랍니다. 천국으로 갈래?

0: 욕으로 갈래. 나 죽었는데 아직도 선택권이 있냐?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냐라고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선택하기 전에 잠시 좀 문을 열어서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좀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 눈에 들어온 광경, 오늘 이 자리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평생 천국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자기 눈에는 너무 지루해 보이더랍니다. 가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는 지옥 문을 열었습니다. 시뻘건 유황불이나 끔찍한 광경을 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세상보다 더 화려한 그런 클럽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젊은 미남 미녀들이 가득하고 사내의 진미에 너무나 재밌고 신나게 지옥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정했다고 나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지옥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 내가 봤던 지옥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하는 말, 그거 사탄이 만든 홍보물이다. 과대 광고, 허위 광고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살이 넘으셨죠. 그래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 시대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저 연세대 교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늘 하셨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나를 반성시킨 사랑의 힘이라는 에세이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아원에 이씨성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좀 직업 군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해 갔죠. 중사까지 진급을 했는데 고아였죠. 자기에게 한 명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휴가여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점점 무겁게 쌓여지는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결국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 그는 삶의 의욕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대에 있던 수류탄을 하나 들고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만 행복하고 왜 나는 불행해야 하는지, 왜 나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수류탄 핀을 뽑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이중사는 체포되어서 군사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분을 이제 군목 한 분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군목만이 유일하게 방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중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만나지 못한 군목은 기도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이중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가 깨닫게 된 것, 그의 인생에 결핍된 사랑.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랑할 기회도 상실한 것이 결국 그를 무너지게 했다는 생각에 군목은 계속 기도하며 결국 이중사를 만나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중사야, 너만이 죄인이 아니다. 미안하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 죄인 중 한 사람이다. 너를 사랑해 주지 못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네가 먼저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말에 이 중사가 흐느낍니다. 나는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지 못했다고.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둘이 함께 울다가 군목이 이중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로 가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굳목이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때 이중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고,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라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가 아마 옛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군사재판이니까 총살형을 받아야 됩니다. 남는 게 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눈이라도 허락을 받아 내 눈을 기증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열려서 나 대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당할 때까지 조용히 군목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참 사랑을 모르는 이중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들에게 믿는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사랑이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본문 속에서 알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가 누려야 하고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번째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두 번을 놀랍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아들 때문에 놀라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모두 격앙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것인지,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저 집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자식 교육 엉망이라고, 자식이 엉망이 되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아버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나는 못나도 자식이 잘 되면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안 풀리면 참 속상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식이란 정말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수준이 아닌 아버지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기의 살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살림, 이것이 곧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터, 아버지의 사업터, 아버지의 들, 논, 산, 갓 땅과 가축들, 아버지께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으신 그분의 피와 땀과 눈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그 살림을 떼어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일부를, 당신이 필요 없고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속상하고 누가 아픕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작년에도 제 조이 콘서트 때 말씀을 드렸던 예화입니다. 우리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물속에 둥지를 만드는 고기입니다. 그것도 수컷이 혼자서 만듭니다. 강 바닥에 모래를 주둥이로 퍼내고 그곳에 수초를 가져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엄마 가시고기를 데려와 이제 알을 낳죠. 근데 엄마 가시고기는 알 450개 정도의 알을 낳은 다음에 엄마 가시고기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0: 아빠 가시고기만 남아서 자기 알들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알들을 먹으려고 먹이인 줄 알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자기 알들을 지켜내고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자기 알들을 지켜내며 알들이 부화되기를 기다려줍니다. 덕분에 이 새끼들은 무사히 알에서 부화하며 이제 깨어날 그 무렵에 아빠 가시고기는 기력이 다해 이제 그 새끼들 옆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죽은 아빠의 몸을 이제 뜯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양분을 얻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고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저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손에 또 발에 신을 신기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다 준비해 놓았노라고 그렇게 마구마구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 사랑을 마구마구 낭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기다리시는 사랑.
0: 네,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당자는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야 맞습니까? 그가 마을 입구를 거치면 동네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둘째를 알아보며 네가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뻔뻔하게 이 여기를 들어왔느냐고 분노하며 손가락질하고 주먹으로 치며 돌을 날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 붙잡혀 집 앞에 끌려오고 아들은 집 대문 앞에 엎드려 석고 대죄를 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시 전까지 그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0: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기다리며 동네 입구를 바라보았고 오늘도 기다리며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일도 다시 기다리실 것입니다. 간절한 쪽이 먼저 보고 간절한 쪽이 먼저 기다립니다. 누가 더 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경주하듯이 전력으로 집안의 최고 어른인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25살이 넘으면 뛰지 않았습니다. 뛰며 달리는 사람은 노예이거나 일꾼들이었습니다. 집안 최고의 어른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급하게 뛰어가십니다. 왜 뛰셨을까요? 아들이 혼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분명 수치와 돌을 맞을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대신 수치스럽게 자기의 체면을 다 무시하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고 안아주십니다. 너덜너덜 돼지 냄새나는 누더기 옷 그대로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아주십니다. 격하게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시며 입을 맞추십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고 아들이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버지가 대신 감당하시며 아들을 덮어주십니다. 그 광경을 보며 성났던 동네 사람

0: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돌멩이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데,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받아주셨다는데, 그리고 평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그 손을 놓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2: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0: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이미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올 것을 아시고 올 것을 믿어주시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고, 그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 신발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먼저 발견하시는 아버지, 뛰어가시는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안아주시는 아버지. 지금 제일 바쁘고 분주하신 것은 지금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던 아버지, 이제 당신의 집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0: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고, 우리 대신 아프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살리신 사랑, 여전히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의 첫 주일, 특별히 이 만나홀에서, 또 우리 청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허랑방탕한 아들입니까? 비로소 궁핍해진 아들입니까? 큰 흉년을 만난 둘째입니까? 아니면 돌아와 행복을 다시 되찾은, 기쁨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께 안겨진, 아버지께 다시 되찾아진 둘째 아들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용서받은 아들입니까? 지금 잔치에 있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멀리 터벅터벅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좀 더 근사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오겠다고 여전히 아버지 없이 그렇게 더 멀리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아니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이 만나홀이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날, 그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만 더 정리하고요. 제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에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누더기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돌맞아 딱 어울리는 그 모습이지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내 삶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잃어버린 아들들. 나도 둘째였기에 우리는 둘째들을 잘 알죠. 그냥 압니다.

0: 그리고 돌아와야 할 그 둘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둘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 조준모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대환이 찬양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죄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4번째 시간 해가 빛을 감춘 날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이야기, 해가 빛을 감춘 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화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오쯤이 되자 평소와 달리 먹구름이 온 도시를 가려 어두워졌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에겐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잠시 멈춘 예수님은 멀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채찍질을 당하셨죠. 많은 군중들의 야유 가운데 안간힘을 다해 더 앞으로 나갈 때에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시 밖 골고다라는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해골의 장소란 뜻을 지닌 골고다는 로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처형한 곳이죠. 시체와 해골이 워낙 많은지라 독수리가 득실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간 자신도 그곳에서 생을 마칠 것이란 걸 늘 알고 계셨습니다. 힘이 없었던 예수님이 자주 넘어지셨는데 그때마다 군사들은 그분을 채찍질하고 발로 차는 등 온갖 폭력을 가했습니다. 온 힘이 고갈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드디어 채찍질이 끝나고 예수님이 몸의 고통으로 떨고 있었을 때 두 명이 양쪽에서 예수님을 부축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끌려 나가셨고 그들이 멈췄을 때 눈을 뜨고 바라보니 이미 다른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0: 망치! 모터 가져와!
1: 모터?
0: 이렇게 세워! 갑자기 웬 먹구름이 이렇게 낀 거야?
2: 칼바백 부장님!
0: 게다가 종교인들까지. 저 흡족해 하는 얼굴 좀 봐.
2: 백 부장님, 곧 대제사장님이 오실 건데, 죄수의 표지를 그대로 두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저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2: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자칭이 빠졌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함이 맞습니다.
0: 이건 총독님 명령대로 한 거니까 불만 있으면 총독님께 직접 가서 말하게.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
3: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군사들도 유대인들도 평소와 달리 어두운 날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먹구름이 온 도시를 감쌌는데도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강도들이 말로 표현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군사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지, 시체는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었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군중 역시 어두움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요한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신경 쓰느라 어둠을 알아채지 못했죠. 낯선 어둠을 알아채고 불길했던 사람은 로마 백부장 갈바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할 일을 마친 다음 손과 이마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적막함을 느꼈죠.

0: 그렇게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갈바는 멀리서 번개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천둥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그는 못과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이상하게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고자 주위를 둘러보았고 먹구름이 모든 햇빛을 가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이게 무슨 일이야?
0: 갈바에겐 이날의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요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새 재판과 필요 이상으로 갈릴리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과 군인을 목격하니 기분이 계속 불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까지 어두우니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0: 갈바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초조히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먹구름 사이로 번뜩이는 번개뿐이었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갈바를 포함한 두세 명의 증인만이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은 흩어진 지 오래였죠. 번개가 서서히 사라지자 정적과 암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손과 발은 타는 것만 같았고 썩은 시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온몸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고 근육 한

0: 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주위엔 빛도 소리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팔은 양쪽으로 벌려져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지만 예수님에겐 못 박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기억도 희미해졌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1: 넌 이제 끝이야.
0: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었죠.
1: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없어. 넌 이제 끝이야.
0: 예수님은 이 음침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평안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셨죠. 나귀를 타고 도시로 입성했던 일, 별빛 아래서 잠을 청하셨던 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일. 그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고. 넌 곧 잊혀질 거야.
0: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숨을 들이내쉬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래도 숨을 쉬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걸 기억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한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2: 야, 일어나!
0: 그러다 갑자기 흉측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예수님의 몸이 떨렸습니다. 많은 채찍질과 주먹질. 예수님은 눈을 감았지만 그 폭력적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 바보 같으니라고. 넌 끝났다니까.
0: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 동산에서.
1: 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 후회할 거야.
0: 그래도 예수님은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때 기억났습니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죠. 악마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체적 고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 있는지도 아셨죠. 이 땅에서 사신 모든 날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삶을 올려드렸었죠.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던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음의 문턱에 다가갈 때에 온 도시는 암흑과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해는 빛을 감추었고 다른 자연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이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자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창조물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암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죠. 집집마다 각자의 신에게 올리는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암흑을 뼈저리게 느낀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3: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죽음까지 따라가겠노라 해놓고 예수님한테

0: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는 이렇게 어둡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내게 소망이 없어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1: 거기 누구냐
2: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네, 어쩔 수 없었다고 난 내 능력과 처자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어가내야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묵한 사람은 처음 봐 그 눈빛 아직도 너무 선명하단 말이야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감히 시주한테 항소하겠다고 날 협박하다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3: 어머니 거기 계세요? 제 말 들리세요? 무슨 일이지? 분명 대낮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백부장은 아직 여기 있는 건가? 이분들을 집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암흑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네 당장 내 손도 안 보이는 판에 혹시 이렇게 우리 다 멸망하는 건 아니겠지? 해는 빛을 감췄고 주님은 죽음의 문턱에 계시고 지저귀는 새 하나 없고 주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죠?

0: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려진 채 홀로 계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조차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정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셨던 거죠. 온 사방에서 그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1: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2: 넌 날 버렸어!
0: 모두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린 후 죽을 때까지 칼로 찔렀고 다른 상대를 찾아다녔죠. 그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또 그는 친딸을 때리고 저주했으며 술에 의지하면서 딸을 버렸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였죠.
3: 넌 날 무시했어!
2: 넌 바람을 폈어!
0: 그는 성취감에 빠져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욕구를 풀었었죠.
2: 넌 날 타락시켰어.
4: 넌 나한테 망신을 줬어.
2: 넌 내 인생을 망쳤어.
0: 몇백 개가 넘는 고소들이 더 빠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 넌 날 비웃었어.
1: 넌 날 버렸어.
2: 넌 날 돕지 않았어.
4: 넌 내가 굶어 죽게 내버려뒀어.
2: 넌 내게 거짓말을 했어.
1: 넌 날 음모했어.
2: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넌 나와 내 친구 사이를 이간질했어.
1: 넌 내 집을 태웠어.
0: 이 모든 고소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방화범이었고 가늠한자였으며 인색하고 이기적인 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런 부자를 시기 질투하는 가난뱅이였죠.
2: 넌 내 믿음을 저버렸어.
3: 넌 내 앞길을 방해했어.
1: 넌 내 아들에게 욕을 가르쳤어.
0: 점점 이 모든 고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죠.
4: 넌 날 용서해주지 않았어!
1: 넌 법원에서 거짓 증언으로 내 삶을 망쳤어!
3: 넌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2: 넌 날 잊고 내게서 희망을 빼앗아갔어! 넌 내 아기를 죽였어!
1: 넌 내 마을에 불을 질렀어!
0: 그는 이기적이었고 무례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보호하며 자기만 부귀를 누렸었죠.
1: 넌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2: 넌 날 배신했어! 넌 날 증오했어! 넌 날 이용했어! 넌 내 믿음을 무너뜨렸어!
3: 넌 내가 절망했을 때
0: 가범했죠.

0: 모든 규율과 모든 법과 모든 제약을 다 어겼습니다. 몇몇은 드러나는 큰 죄였고 몇몇은 본인만 알고 있을 법한 작은 죄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껴안은 상태였죠.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0: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려 했지만 암흑이 둘러싼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금세 암흑이 뒤덮여 그들은 성전의 계단에 앉아 날이 좀 더 밝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어두움과 그들을 둘러싸는 음침한 기운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안나스는 계단에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었는지 횃불을 찾아오겠다며 갔고, 그렇게 가야바는 암흑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나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야바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1: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세요?
2: 에, 그래.
1: 횃불은요? 무슨 일이에요? 횃불 못 찾으셨어요?
2: 에이, 찾긴 찾았는데 불이 붙질 않아.
1: 에? 그럴 리가요.
2: 가야바, 밤에 2시 야경이 어떻게 되나?
1: 야경이요? 무슨,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2: 그래 나도 알지. 근데 밖을 봐, 지금은 어떤가?
1: 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2: 바로 그거야. 빛이 사라졌기에 우린 도시를 볼 수 없단 말이지. 해도 달도 별도 횃불도 아무것도 없다고. 아직 낮인데도 말이야. 게다가 이 도시에 그 어느 빛도 없다는 건 그 어느 집도 불을 켜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
1: 왜 이럴까요? 무엇이?
2: 언젠 몰라도 드디어 정적이 깨졌군.
1: 이제 우린 어떻게 하죠?
2: 나도 모르겠네.
3: 예수님은 그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린 채 계셨습니다. 처음 3시간,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빛을 감추고 있었죠. 온 세계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해도 빛을 감추고 새나 가축도 울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죄악을 범할 때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가 침묵을 지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삼고 그를 따르고자 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심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삼을 수 있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경험상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4번째 시간 해가 빛을 감춘 날 출연 설영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김연아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내기도 할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서 얻게 된 부와 명예는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지기 전 8개월 동안 9,000개의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됐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 이런 말씀에 밑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말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결국 내 감정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함과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빛나는 유산, His Plan의 빛을 따라 걸어가, Overflow의 내가 걸어가는 이유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이언 돌슨과 해리 돌슨이 함께한 It Is We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279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밤이면 좀 쌀쌀한데 노래들이 따뜻하고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길승의 부르신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참모들을 불러 모아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배경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뽑아두면 힘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비서의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땐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지만 그 뒤로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네.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링컨이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같은 얼굴이라도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웃을 때 그리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얼굴일까요? 저는요, 별그대 여러분의 얼굴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 둘, 셋.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의 말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앱을 켜서 제 얼굴을 좀 잠가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쳐있는 그런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찡그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픈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얼굴이라도 꼭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도 어두운 얼굴도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얼굴을 하든지 간에 어떤 표정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별그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오늘 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 분이시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 레나 마리아의 찬양 My Tribute 나의 찬미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턴의 우리 함께 가요였습니다. 이 찬양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자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와 여러분과 또 나누네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내 얼굴에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스며 있는 얼굴의 주인공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우리의 얼굴에 표정이 밝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내는 삶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감사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내가 바라던 감사의 조건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감사로 살아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원망과 타협 대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감사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니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많은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여사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죠.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손을 들고 꽃을 들며 거의 울부짖듯이 시진핑 주석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빈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하며 또 감격해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그 마음을 표현할까요? 자신들의 신이자 또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답해야 될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찬송으로도 어떤 내 마음의 표현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찬송으로라도 남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 사랑의 보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도 찬양으로 은혜를 계속 끼쳐드릴 테니까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FM 채널을 통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 인권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시리즈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부 만나보실 거고요. 또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메콩강이다. 자, 조용히 여기 타라. 여기 낙어들이 많아서 배 뒤집어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고 중심 잡아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이제 태국 들어가서 이민국 수용소로 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0: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저 이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0: 지금 여기는 이미 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1: 8명입니다.
0: 그러면 탈북자들이 한국 가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 가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요.
1: 에? 3개월이요?
0: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 도와드릴 김모세 선교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시면서 한국 가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이곳까지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기까지 육신과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0: 여기는 완전 삐까뻔쩍합니다.
1: 너무 고맙습니다.
2: 여기 여성분들은 이쪽 방으로 가서 같이 지내면 되고요. 내일부터 아침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세요.
0: 예. 와, 아니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1: 아유, 미양 이모, 어린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3: 예, 우리 철민이가 고생 많았죠. 철민아, 인사드려라. 우리 같이 지낼 분들이다.
4: 안녕하세요.
0: 귀여워라. 철민이 몇 살?
4: 5살이요. 엄마랑 한국에 갈 거예요.
1: 그래, 철민아, 우리 같이 한국 가자.

0: 오늘부터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엔 5살 철민이도 같이 왔는데 여러분이 더 신경 써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근데 성경 공부가 뭡니까?
1: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는데 아까 옆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잘하면 한국 빨리 보내준답대다.
3: 근데 저분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사과 따먹은 아이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놓아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1: 중국에서 내 다른 선교사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지. 좋은 선교사들도 있는 것 같아.
2: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네.
3: 우리도 그 성경 공부라는 거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4: 누나, 나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
3: 그렇지. 출민아, 누나랑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4: 나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우리 엄마 이제 안 힘들면 좋겠다.

0: 무슨 일입니까?
1: 예?
2: 우리 철민이가 여기 베란다로 나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1: 아니 우리 철민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여기선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부탁해서 봐줬는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0: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철민아,
1: 안 된다, 안 돼. 우리 철민이, 네가 어쩌다가.

0: 절미 엄마, 여기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1: 예. 분명히 철민이도 엄마가 한국 가서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같이 행복해야겠지요?
0: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니? 그 일들 이제 다 우리 가슴에 묻고 우리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 같이 있을게요.
2: 예, 고맙습니다.

0: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철민이는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1: 성교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2: 한국 가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우리 원수로 했던 남자손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별님아,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민호 꼭 지켜봐줘. 아버지,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인자 데리러 갈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며 차세대 식량 생산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미국이 안전을 원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위치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계열사에 공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외부 AI도 적극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장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뿐 아니라 구매와 물류, 서비스, 경영 지원 등 모든 업무 영역에 AI를 적용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전면적인 AI 전환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회사를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이 직접 AI 활용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시흥의

이주, 해산 등 주요 지역 시장에서 쌀 가격은 1kg당 38,000원대까지 올랐고 옥수수 가격도 13,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50% 이상 급등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저장 식량이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햇 감자와 햇 밀, 햇 보리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시적인 식량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이 떨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곡물을 빌려 끼니를 이어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6월 초중순이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라며 햇감자와 햇보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리대로 돈이나 곡물을 빌리고 있지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의 상환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뒀을 때 북중 양측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밀수와 비공식 외화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북중 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또다시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전북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풀무원은 약 2,800평 규모 부지에 김 육상 양식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해 오늘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육상 양식은 바다가 아닌 육상시설에서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김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서 육상 양식 기술이 차세대 해조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반응기 시스템이 구축돼 온도와 빛,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김을 재배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내년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어업인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육상 양식 기술이 미래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 생산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오징어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원재료 수급 차질로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수산물 전문점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고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와 경남 밀양,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지역에 따라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숙박과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항과 국제 크루즈 이용객 증가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인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완공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준공을 축복하는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공이 세계 건축사에 남을 중요한 이정표이자 가우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년에 걸친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건축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중 관계에서 군사 분야 협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 법집행,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및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중국 국방부장이 동행한 점을 들어 군사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한편 이번 시 주석 방북이 최근 급격히 밀착한 북러 관계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이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고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삭주 14도, 강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6도, 삭주 25도, 강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오후부턴 모든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사리원 15도, 개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7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장진 8도, 풍산 5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 18도, 풍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성진은 오후부터,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3도, 무산 6도로 시작되고요.

0: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1도, 웅기 17도, 무산 1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끝 찬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아갑니다. 내 뜻과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은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편 24편의 고백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자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만유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시편 24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강력히 굳건히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은이 은총 입어 찬양과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영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0: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에. 실천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시스 마을에 프랜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문둥병을 유난히 무서워할 때입니다. 또 그때는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죠. 그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갈 때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오고 아시스 프랜시스는 여기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도 없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고 햇빛만 내리 쪼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0: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 나아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지어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 주시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또 하루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그렇게 앞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 땅의 창조주, 산과 들, 바다와 하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6월 12일 금요일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통일의 군사들로 준비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함께 북한에 들어가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탈북민들 100명을 만나 북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물으면 그들은 모두가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그 구제 물자들을 보지도 먹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 땅을 용서하고 그 하늘도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 정부도 용서합시다. 또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그 사악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남편들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0: 우리도 북한을 용서합시다. 북한의 국민들이 김씨 3대의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망쳤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북한이 고난이 행군을 겪으며 가장 어려운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탈북을 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북한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합시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는 있지만 지난날처럼 우리가 죄에 얽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먼저 북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시되었던 북한 하늘을 청청한 하늘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철이 되어 소산을 내지 못하던 그 땅에서 오곡백과 물결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북한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요, 하나님?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자남산 언덕에 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제가 살던 회룡의 오산덕에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산덕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고향이고 지금도 그의 생가가 있는 사적지로서 전 국민이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고 평양의 만수대 언덕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저희 땅끝은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저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곳 북쪽 땅 오산덕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 오산덕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함북도 해령의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 북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김소희 자매 이야기를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자매님이 나누어준 이 소망을 붙들며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한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 나갔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단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사람을 통해서 환란이 다가오고 그 환란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살하게 되는 그런 모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안고 가셨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 우리 주님께 전심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북도, 함경북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부산, 포항, 제주가 18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4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29도, 춘천과 서울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여수와 부산이 26도, 제주가 25도, 신의주가 24도, 강계 22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화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헛된 세상이죠.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합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강중앙감리교회 유효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는 나아감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0: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내와 북한 그리고 북방의 극

를 통해서 한 단어들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 보혈, 동행, 은혜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은 나아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시달리다 안전한 항구로 들어와 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강력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여기서 나아갈 새의 헬라어 원어는 엑셀데인으로 어디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쥐고 있던 익숙한 자리로부터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머물러 있던 안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미래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풍요로운 경제력과 완벽한 치안이 보장된 당대 최고의 대도시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기득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도시 한복판에 달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소가 서 있던 철저히 타락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 속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우상의 숲을 떠나 내게로 나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지켜줄 보호막을 모두 포기하는 사회적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함과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에게 익숙해진 죄악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과 명예의 자리인 갈대아 우르에서 영적으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무거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8절 후반부를 보면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참 무모한 행동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로드맵도 없이 온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출발한 것입니다. 세상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목적지가 분명할 때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걸음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손잡이를 잡고 걸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진 안내견의 손잡이를 신뢰하기에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몰랐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신 인도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안개 가득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샘 노동으로 기진맥진했고 상식에도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는 손잡이를 잡고 인생의 깊은 바다로
배를

0: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를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미래, 육체의 질병이 언제 풀릴지 몰라 숨이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몰라도 괜찮아. 내가 내 길을 알고 있으니 나를 믿고 오늘 내게로 나오라. 예배는 부실한 명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평생 장막, 즉 텐트에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견고하게 돌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반면 당대 최고의 거부였던 아브라함은 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날픈 천막 생활을 고집했을까요? 그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초라한 텐트에 살면서도 인간이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기초가 있는 성, 즉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머물다 가는 호텔방에 불과하며 진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따로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텐트가 조금 낡았다고 절망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한 돌성을 쌓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거친 광야의 텐트 같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쥐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낡아질 장막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터를 바라보며 거룩한 나그네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배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관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나아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는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려 전진합시다. 둘째, 눈앞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갑시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보장된 결과가 없어도 말씀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자가 됩시다. 셋째, 이 땅의 장막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터를 바라봅시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은 언젠가 거두어야 할 텐트와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안주함에서 과감히 탈출하시고 내일의 불안감을 주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는 나아감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87장, 새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 387장, 새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첫째,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고 해요. 이 작은 표현의 변화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순종하면서 밧세바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깊은 정죄감 속에 있었겠어요.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으로 죽었고 간통으로 낳은 아이마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다윗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아픔을 통과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죄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징벌과 회개의 과정을 지난 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인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부부간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는 비록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 구속사의 명단에 찬란하게 그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수치와 아픔을 통과한 자에게 구속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죄 때문에 주어진 징벌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피하려 하거나 원망합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둘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6절부터는 암몬자손의 라바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자손의 라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건은 다윗이 한창 범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다윗이 회개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신 후에 강권적으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왕국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범죄 중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들리는 승전보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일이 잘 풀리는 거지? 그랬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입시도 취업도 턱턱 잘 붙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28절에 보니 요압은 라바를 모두 점령해 놓고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충신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에 가담하고서 그것으로 다윗의 약점을 삼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이런 요압에게 끌려다니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다윗 곁에 두심으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며 내게 꼭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죄의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택자로 살아가는 내적 성결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낙태의 죄책감으로 죽음을 생각하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도 모른 채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교제를 이어가면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낙태의 죄를 범했어요.

0: 며칠 동안 저의 음란을 회개했지만 자책감에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예배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라는 설교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즉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저의 음란과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지요. 또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니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한 죄의 본성이 힘을 잃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소망했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제게 자립신앙이 생기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하셨고 25절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믿는 성공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다윗처럼 저도 남편과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복신앙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내 열심히 앞설 때 그날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요압의 청을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랍바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와 자기 머리에 써요. 요압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영광을 거둡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승리의 영광을 자기 머리에 얹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과거엔 전쟁을 이긴 후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명예, 소유, 안일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몰아가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암몬을 정복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있어도 내적인 거룩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에요. 거룩을 잃은 승리는 허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며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내적 성결을 사모하며 구속사를 깨달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인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징벌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나 때문에 상처입은 지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세상의 화려한 왕관을 쓰고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보다 내적인 거룩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낙태의 죄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느니라.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죠. 그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은 쉬지 마십시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분노와 지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자신의 군대보다 두세 배의 병력이 많았고 장비도 좋았던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뿌듯해하며 여러 날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한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신하들 앞에서 나의 업적을 모두 보았는가? 우리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내가 세웠다네 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신인 클레이토스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용맹한 용사들이 이룬 업적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황급히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화를 내며 호위병의 창을 빼서 클레이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창을 맞고 죽은 클레이토스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잠시의 화를 못 참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였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노는 지렛대와 같아서 능력이 좋을수록, 힘이 강할수록 더 큰 실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히 분을 내지 않도록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 마음을 연단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순간의 실수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분을 다스릴 능력을 주소서. 분노가 아무리 치밀어 올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정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소프라노 김인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53편 1절을 본문으로 어리석음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죠? 무엇이 어리석은가요? 어리석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어리석음, 사전적인 의미는 슬기롭지 못하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사리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조금 모자란다, 우둔하다, 미숙하다, 완고하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가 다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성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똑같은 의미로 미련하다,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물과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우리가 어리석다고 또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뭘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봤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모자라, 바보스러워, 미련해, 어리석어, 둔탁해, 센스가 없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혜롭더라. 정말 스마트하더라. 참 깨끗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명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로요? 말과 행동을 보고.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는가 아니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을 찾아. 근데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이 얼굴이 무슨 통통하고 동그랗고 네모냐고 뾰족하고 콧날이 어떡하고 뭐 이런 얼굴의 모양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으로 따, 그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학식이나 배운 것 이런 것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 기술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치와 상황의 본질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지와 통합니다. 오만함과 통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절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언제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음은 단순한 머리가 나쁜 상태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 정확하게 다음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지적 능력을 갖추고, 남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어도, 갖춘 게 없어도, 남들 보기에 그렇게 얼굴이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어도,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생겼어도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의 절대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를 따르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이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그 경고와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내 대로 할 거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 분별력 없이 욕심, 분노, 자기 확신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친구와 걸어가면서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같이 가는 사람 등에 손을 얹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싸움 신청할 때 어깨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내가 잘 동의하지 않아도 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 갖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경계하고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악을 선택.

나에게만 덕이 된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 그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돈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지식의 부족함보다도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거부하는 영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태, 이게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이 절대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성경의 원어가 구약 성경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식량과 음료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나발이고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도 나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나발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고 가축도 있어서 당신이 내 부하에게 줄 식량도 주고 좀 물도 좀 달라, 음료를 좀 달라, 우유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나발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 나발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집 하인들로 하여금, 소년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성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보내고 마실 것도 보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이 이름이 나발인데 그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글만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적당합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미련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나발도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그 사람 이름 나발, 그게 바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의 뜻이 애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잠언에만 이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 이외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나와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34번 등장하는데 잠언 한 권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혜로운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실,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에윌,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를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사람. 훈계와 경고를 들어도 반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네 번째, 입이 경솔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입싼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교만이 빠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의의를 내었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조금 무슨 조언을 했다 하면 엄청 자랑하고 남이 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욱하는 마음,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훈계를 읍신 여기고 가정에서의 권위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의 작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잘 못 느껴요, 그걸요. 아, 조금 민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툼과 죄를 즐깁니다. 다투길 잘합니다. 남들과 잘 싸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청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성급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고, 어리석음은 그 경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결을.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루지 사모님께서 가장 즐겨 암송하시고 늘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명예, 내 세상 그것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네가 좀 공부 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한다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네.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소견을 옳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사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헌다고 허물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일을 거듭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단순한 지능지수 IQ가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뭐 높고 낮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만 써보겠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E 플러스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 명사야. The wise, wise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the wise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됩니다. The plus fool, F-O-L, fool, 어리석다, 미련하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The fool 그러면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지식과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자,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한 뭉텅이 드릴까요? 지혜를 드릴까요? 여기서는 여쭤보면 다 지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돈을 가져가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애 내팽개치고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좀 줄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번 걸 갖다 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려줬더니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덜 벌어도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과 주님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않고 다르게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봐요. 여기 아멘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금방. 그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죠.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정말 인간답게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는 일, 남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돈 더 많이 받는 자리 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 주를 경외함이 지혜.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충고의 이야기에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건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여도 이게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언어 생활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 바로 말과 행동이죠. 지혜로운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시 뱉어냅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남을 헐뜯는 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사방에 쏘아놓아서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한 젊은이 지혜로우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설명하면 가난한 젊은이에 비해서 왕은 부유한 왕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왕은 늙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가. 내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그거 어떤 말. 세 번째,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아는

0: 합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나는 할 소리는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 태도, 물질관, 재물관이 다릅니다. 돈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대조가 극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의 가치를 압니다.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많이 가지면 네가 가난한 건 너는 미련해서 그래. 나는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말세요. 내일이 더 험악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절대 속지 마세요. 내일이 더 말세요.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날이 오늘이에요. 점점 내일은, 모레는 갈수록 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 고통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해 점점 더 그 심합니다. 최종적인 삶의 결과 이 두 갈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존귀함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번민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재앙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봉헌의 달 6월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12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 아침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월드컵 예선에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 체코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아침부터 마음이 떨려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하면서 언제 하지? 아, 오늘 오전 11시에 하지? 어떻게 응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 반대인 분들은 아예 감동이 없죠?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월드컵 한데, 그러니까 한 분이, 관심 없는 한 분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이에요? 뭐 한국이 이기는 것은 말하지만 경기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장에 선발로 출전한 그 11명의

스타 선수들 또 그 이름들 아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전광판과 중계 카메라도 사실 그들의 움직임을 쫓아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경기장 잔디 위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서적 중에 히든 리더스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팀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연봉이 가장 높은 스타 플레이어 때문이 아니라 벤치 뒤에 숨어있는 무명의 조력자들, 히든 리더스들에게 있다고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단에는 선수들의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밤새도록 손목이 시려우도록 마사지를 하는 의무 트레이너가 있고요. 선수의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찾기 위해 수백 켤레의 신발을 닦고 관리하는 장비 담당관도 있고요. 상대팀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이 충혈되도록 경기 영상을 보고 있는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선수들의 영향을 책임지는 조리사들도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스코어보드에 적힌 이름만 기억하지만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힘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벤치 뒤에 히든 리더스, 그 거인들에게서 나온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란 이 영적인 경기장으로 출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딘가요? 예, 안 보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골대를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몸을 일으키는 우리 어머니들, 일터라는 뷰파인더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지키시느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러분이야말로 히든 리더스, 영적인 국가대표 스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승리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라고 고백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고백이 저는 참 이 아침에 막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야말로 이 이른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히든 리더스, 영적인 국가대표 우리 스태프들 또 좀 선수들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체코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장 위에서 뛰는 선수들 외에도 그 숨어서 수많은 스태프의 노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승리의 드라마가 저는 쓰여질 줄 믿고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하늘의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을 마치는 날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네가 나의 가장 위대한 주전선수였어 라고 또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야, 오늘 그 첫 경기가 저는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데.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어저께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참 귀했습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기억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받은 우리들 그 다이아몬드를 꼭 발견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승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싶은데요. 강찬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제목은 승리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서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9719님 몸이 들썩들썩하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프닝 공유 감사해요. 2403-7065-3305-7201님 외에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힘있게 찬양하신대요. 우리 서정희 권사님도 뭔가 설레고 기대가 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멋진 경기하기를 기대합니다. 뒤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힘내세요 라고요. 1229 경남 마산에서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이 방송 찬양과 함께 정말 좋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월드컵도 승리 매일의 삶도 승리 모두 모두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자 아까 아침에 승리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면 이 시간에 더 목소리를 내어서 열정을 해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시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0: 박사님 참 네. 이 귀한 금요일 아침마다 네.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은혜 받고 참 유익함을 얻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에 이어서 한 4주 정도 네.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이런 주제였어요. 중독에 빠진 사회.
1: 네.
0: 아. 우리 아이의 뇌를 지키는 네. 엄마의 처방전 뭐 이런 주제인데요, 박사님.
1: 네, 네.
0: 지금 이 중독 특별히 네. 최근에 이 주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1: 맞습니다.
0: 도박에 네네네. 빠지는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든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화제는 늘 있었어요.
0: 그렇죠.
1: 늘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이 주식 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요즘에 이 주식 오르는 걸 보면서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뭐 불안한
0: 그런
1: 느낌.
0: 생각. 예.
1: 주식을 지금이라도 나도 해야 되는 거 뭐야 막 이런 거 괜히 안 하면 뒤처지고 나만 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런 불안감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는 거대한 주식의 늪에 빠져 있다? 아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게요 어른들까지는 뭐 가장이니까 뭐 네. 경제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경제가 보이니까 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온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들은 학교에서 네. 특별히 이 도박,
1: 네.
0: 이 청소년 도박이 그렇게 문제다. 뭐 이거 지금 뭐 많은 문제가
1: 네.
0: 있는 거
1: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른들이 제 친구들도 보면은 주식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뭐 밥을 사고 하잖아요.
0: 예예. 예.
1: 그러면 되게 부럽죠.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친구 누구는 말이야 주식에 돈을 밥 샀어 막 이러는데
0: 예.
1: 잃었다고 밥 사는 애는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 내가 듣는 말은 어떤 말만 들어요?
0: 지금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겠네.
1: 버는 사람을 버는데 그것도 우리가 월급만큼 벌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0: 아니죠.
1: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탤런트 또 뭐 언제 뭐 뭘 사놔 가지고 뭐 대박이 맞았다 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나도 경제적으로

0: 이걸 잘 연구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예. 누가 따뜻해라, 누가 따뜻해라 그러면 그 소리가 아이들이 안 듣겠어요? 다 듣죠. 그럼 아이들은, 야, 저런 도박은 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1: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들려오는 뉴스, 또 들려지는 네. 그 모든 소리에 어른들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 도박은 딸 수 있는 것.
0: 그렇죠.
1: 주식하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그렇죠. 것.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거군요.
0: 그런데 사실은 주식을 해보면,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주식을 보면은 땄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엄청 주식이 좋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 좋지만은 않은 거죠. 결국은 언젠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거니까. 예. 그럼 제가 봐서는 그냥 50대 50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조건 딴다라는 이 안 좋은 개념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한 방. 봐, 어떤 사람은 뭐 그 묻었다가 10배, 100배 벌었대. 그럼 나도 지금 잃지만 한 방이면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한 방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여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조금씩 게임을 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도박으로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0: 네.
1: 어찌 보면 지금 도파민이 이제 분비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순간에. 그러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나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두엽 그러는데요. 사실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단하고 예. 행동하고 이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판단을 하는데, 도파민이 나오면 그럼 뇌는 행복하죠.
1: 예.
0: 그럼 이걸 충동을 제어하는 뇌가 있어요. 외측적 뇌엽에. 제어하는 거가 있고 도파민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하게 나오면 전두엽이 실제 말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뭐 전두엽이 망가졌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전두엽의 시냅스가 되게 약해져요. 그러면 판단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도박에서 이쯤에서 내 빠져야 되겠다. 자, 이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은 한 번 얻으면 끊임없이 도파민을 얻어야 되니까 그 한 방에 도파민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뇌가 나 한 방에 도파민을 원해. 그 뇌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결과는 돈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1: 박사님,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0: 네.
1: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이 와요.
0: 네.
1: 그냥 자극이 아니에요. 정말 네. 보암직도 하고
0: 그렇죠.
1: 먹음직도 한 네네. 자극들이 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뇌가 충동을 이기고
0: 네.
1: 그리고 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힘들, 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두엽은 우리가 가만 놔도 애들이 키가 크고 자라죠.
1: 예.
0: 그렇게 전두엽은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건 미디어예요. 그럼 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두엽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미디어에서.
1: 예.
0: 그걸 더 자극적인 게 이제 도박이에요.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디어가 나오면 이걸 통제하는 거와 도파민 나오는 거와 적절히 이루어져야 적절히 이루어져야 뇌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즉 전두엽이 회생하기 전에 더 많은 미디어나 더 많은 게임이나 더 많은 자극적인 요구하다 보면 전두엽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컨트롤하는 타워가, 컨트롤 타워가 전두엽이에요.
1: 예.
0: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위기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데, 이 청와대가 임시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각자 우왕좌왕하듯이 뇌가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도박에 빠지기 전 단계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게임에 너무 노출돼 있거나 핸드폰에 노출돼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애에 비해서 도박이나 성인이 됐을 때 더 나쁜 다른 쪽에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애보다는

0: 훨씬 높다. 그럼 뭐예요? 일단 우리 아이가 확률을 줄이는 것.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가 도박을 안 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언제든 할 수 있는 뇌가 주어진다면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모르잖아요.
1: 예.
0: 그런데 확률을 낮춰준다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이 아이는 도파민이 나와도 적절히 충동 제어하는 뇌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돼. 이건 더 이상 하면 나쁜 거야 라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독도 알아요.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알아요. 내가 더 이상 이러면 큰일 나. 이건 이제 내 돈도 아니야. 아빠 돈 몰래 갖다 하는 거야. 뭐 이걸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알아요. 나 더 이상 안 돼. 그만해야 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아이들이 전두엽을 망가치지 않도록 미리 어려서부터 조심시켜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박사님 지금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잘 어린 자녀가 네. 있으면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많은 미디어에 뭐 노출도 됐고
0: 네.
1: 뭐 이런 상황이 있는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만약에 아이가 도박에 빠졌어요.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져서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러면 얘가 핸드폰 터지지 않는 나라에 봉사활동 세 달만 보내면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도박에 빠지면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니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일단
1: 예, 그렇죠.
0: 도박에 들어간 모든 돈을 차단을 시켜요. 그럼 얘는 이제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도박을 할까? 내가 혹시 주변에 팔을 물건 없나? 이제 돈이 어디서 구할 생각만 하고 다니겠죠.
1: 예.
0: 그러니까 한번 도박에 빠져서 현상이 도박이라는 현상이 이미 나와버리면 본질적으로 이미 깨져있는 전두엽을 희생시키기 전에는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뭐 노름 옛날 노름에 빠지면 손을 자르면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도박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에이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 그럼 얘는 도박에 빠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빠져 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전두엽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동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전조증이 뭐냐? 전조증, 도박 전조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게임에 빠지면 당연히 이거 전조증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약한 아이들.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화를 내거나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뭐 자기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거나
1: 예.
0: 이런 애들은 내가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애들은 이미 자기 조절 지수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도박이나 이런 데 근처에 가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애보다 훨씬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조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도요. 자기 조절 안 되는 애들,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 음식 같은 거 조절, 먹는 거 조절 안 되는
1: 예,
0: 애들
1: 예.
0: 뭐 이런 애들은 일단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자, 그럼 박사님 어쨌든 저희는 그러면 이 네. 조절,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네. 그 지수가 참 중요하다.
0: 그럼 그렇죠.
1: 좀 짧게라도 오늘 이 아침에 네. 아 어떻게 오늘 좀 짧은 팁이라도 좀 얻고 싶다. 어떻게 좀 해야 돼?
0: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약을 처방을 해서 탁 먹으면 탁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 이 자체가 안 돼요?
0: 네. 이건 어차피 장기적 계획을 해서 서서히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뭐냐. 정리정돈부터 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정돈도 안 되면 내가 내 방도 내 책상도 내 옷도 정리정돈을 못하는 뇌가 가지고 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청소년인데 방 정리가 안 돼요. 책장 정리가 안 돼요. 옷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이미 뇌가 컨트롤 안 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 생활 습관, 기본 생활 습관 이게 만들어지면 돼요.
1: 야.
0: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이라는 걸 접하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면 지식을 한 이게 교육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사람을 만드는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뭐예요?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유아 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의 기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걸 놓쳤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청소년이 돼도 다시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본 생활 습관, 그 기본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먹은 밥그릇 갖다 넣는 거. 상 놓고 상 치우는 거, 내 옷장 정리, 내 거 정리 정돈하는 이런 뇌가 잘 만들어지면 그런 애들 치고 도박에 빠진 애는 없다요.
1: 자,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야, 기본 생활 습관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뇌

0: 과학 전문가시죠, 우리 홍 박사님. 참 너무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는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한번 잘 해주시죠.
1: 우리나라가 이제 AI 시대가 된다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불안한 게 더 많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 어른들은 이제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어렸을 때 겪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이걸 잡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AI 시대를 살아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파민이 노출되는 시대를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도파민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미디어에서 도파민을 얻는 시대의 아이들은 누구나 중독에 한 발 다가가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당황을 하시는데 늘상 준비된 부모는 어떤 조그만 문제점이 보일 때도 아 이게 혹시나 이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박은 나타났을 때보다는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예방 끊임없는 자극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 중독에 빠진 또 이 사회 우리 아이 뇌를 지키는 엄마의 처방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또 다음 주도 유익한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 또 오늘 인간 수업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잘 돌본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꼭 같이 해주시고 이 링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언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0: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9309 너무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375 9821 인간 수업 9400 인간 수업 영상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유익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2233님 정리정돈 저도 어른도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6089님 마사회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방송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셨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7799님 요즘에 독서 토론 지도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토론 논제로 초등학생이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지도를 해야 되는 거에서 고민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셨는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혹시나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우리 선수들 잘 경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함께하면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 치료제를 꼬박꼬박 잘 복용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복용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혈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가 0으로 나와도 에이즈가 완치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혈액 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림프 조직 내로 숨어 들어가서 HIV가 여전히 복제를 하고 있다는 논문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머릿속에 완벽한 이상형을 그리고 산다고 합니다. 긴 생머리, 곰같이 듬직한 사람, 환상 속의 여자, 꿈에 그리던 남자일 수도 있고요. 비단 이상형만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일, 완벽한 사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황,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생각대로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춰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빈틈을 채워가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백의 미라고도 하죠. 내 뜻이 꽉 찬 게 아니라 내 힘을 좀 빼고 내가 아닌 다른 무엇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채워갈 공간, 바로 여백입니다. 이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분명 내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서 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화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마마스 브런치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갓모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아침.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또 완벽한 상황이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도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고 나눠주고 또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게 되는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출첵 시작합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하고 행복한 금요일 아침 오늘 이 시간은 이번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볼 텐데요.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곡 내 뜻대로 안 될 때 장윤영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헤븐리 터치워십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되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제가 아직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해서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겠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과 또 정성을 쏟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께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선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끝곡으로 함께 나누고요.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주 안에서 행복한 금요일,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주여, 오늘도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것이 주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선물이 가득한 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나누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주께서 아시오니 붙드시사 삶의 힘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았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비록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은 그의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간디는 학창시절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회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하는 그 시절에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인종차별을 하고 또 식민지를 탄압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간디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 사건 이후에 평생 성경과 그리스도는 사랑하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디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다녔었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받는 이런 모습에 많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흔히 교회론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웅장하고도 압도적인 하늘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뿌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 읽어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마귀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을 쏟아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 거대한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에서 선언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심령에 채우고 5장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더러운 구습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읽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표준은 오늘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완벽하게 인간의 삶으로 번역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내 삶에 복사해서 살아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값싼 동정의 사랑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5장 2절 말씀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짐승의 목을 따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다 조각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어요. 이때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이 고기 타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 말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당사자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셔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처참한 희생 냄새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 엄청난 피값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하라 이 말은 이례적으로 단회성으로 하는 한번 행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내 매일매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타락한 세상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나를 먼저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내 곁에 지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희생적인 삶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있는 동료가 실수를 해서 그만 그날 끝나야 할 일이 끝나지 못하고 일이 산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내 할 일이 했으니까 나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나는 가야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남아서 그 일을 함께 더불어 해주고 함께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남아서 그 일을

0: 묵묵히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셀가족 모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셀가족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남편이 오늘 승진을 했느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랐느니, 되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은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훈수를 둡니다. 에이, 그건 집사님이 요즘 기도생활을 안 했구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다음부터 셀 모임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답시고 은근히 그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건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훈수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체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말해주고 나를 자랑하며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셀 모임은 내가 정답을 내려주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정말로 힘드셨겠네요. 진작 좀 말씀하시지.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일찍이 와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화분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각 실에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정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몽골 선교한다고 커피 이 차를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 커피잔들을 나중에 또 분리수거해서 또 따로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짜증날들 일이잖아요. 짜증내면서 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고 좀 깨끗이 좀 쓰지.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희생적인 사랑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난다거나 내 전 재산을 바치는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바쁜 시간 5분을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때로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무 말 없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이 마땅한 걸음걸이인 사랑을 제시한 이후에 이제 반대로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단호하게 꺼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난번 4장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이 말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입고 이 말로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지역을 가득 덮고 있는 거대한 이 도덕적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 중심에 이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 종교 행사는 모두가 다 성적 타락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끝없는 정욕,
1: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물질로 쌓아 내 성읍을 구출하려고 하는 이 경

경제적인 이 탐욕, 이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죄악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이 단호합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탐욕과 음란의 역사가 단 한 뼘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은밀한 언어 생활까지 지적합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움, 이 누추함, 하나님 없는 자들의 허무한 농담인 어리석은 말, 또 타인을 깎아내리는 조롱하는 희롱의 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유머, 웃기는 소리라 해서 이런 말들을 섞이면서 웃기는 사람들을 웃기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단호하게 이름조차도 꺼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더러운 언어의 악취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찬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아주 감격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의 어느 생활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말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이분은 미국이 낳은 이 바리톤의 이 가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한번 노래를 부르면은 청중들이 숨을 멎을 정도로 이 압도적인 그런 목소리 그리고 가창력을 가졌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한절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었어요. 팬들이 주는 그런 사랑, 이 관심, 이것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의 대형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에게 이 정식 전속 가수 자리를 제안하면서 화려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 그동안 꿈꾼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명예와 부,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에 사인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고 탄탄대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때 그 왠지 자기 가슴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사인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부가 그리고 명예가 자기가 그동안 꿈꿨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앞에 자기 어머니가 올려놓은 시 구절이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조그만 쪽지에다가 그 시를 써서 그렇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시는 밀러 여사가 쓴 신앙시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 시가 눈에 그날따라 쏙 들어왔어요. 그것을 읽는 순간 아까 사인하려고 했다가 멈칫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건반을 두드리면서 작곡을 했던 것이

이 찬양이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찾고 가고, 그때부터 빌리그레엄 유명한 이 부흥사를 따라다니면서 찬양 가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음행과 탐욕, 누추한 성공의 유혹은 얼핏 보면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조지 페버리 시아가 세상의 화려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단호하게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원망과 탐심을 멈추고 세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도로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서 단호하게 세상의 죄악을 끊으라고 소리를 높이는 결정적인 영적인 이유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무거운 톤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세상의 영은 우리들을 늘 유혹합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야,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면은 너 언제 성공할래? 언제 너 돈 벌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 타협의 영성, 헛된 말에 속아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로 신뢰가 안 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아주 힘있게 강조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되 그들이 행하는 음란한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우상 가치관 등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종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훈계를 하면은 친구들은 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내 이웃이 다 그래도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겁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의 뿌리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의 창세 전에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사랑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더러운 누더기 옷들을 다시 주워 입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치유하되 죄악의 문화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함께하지 않는 영적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가정과 일터의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악취의 냄새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향기가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벌써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아, 요즘 아침은 선선하고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2026년 장마 예상 기간이 나왔어요. 기상청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6월 21일 제주로부터 시작이 돼서 7월 사이에 장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마 스타일이 예전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팍 쏟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장마는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막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나게